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땐 미루기 쉽지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미뤄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 처리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드민 나이트라고 하죠. 밀린 일 처리의 밤, 숙제 정산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페나 스터디룸, 친구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모여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고 각자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혼자선 못하던 일이 함께하면 잘 될까요? 타인의 존재가 일에 대한 가벼운 긴장감과 책임감을 만들어주고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여줘서 행동으로 옮기기 쉽다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를 정리한다는 매력이 있죠. 여럿이 모일 필요 없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온라인으로만 연결돼 있어도 되는데요. 혼자서는 넘기 힘든 심리적 장벽을 함께라는 힘으로 낮춰주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시작해줄 사람이 아닐까요?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파노라마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속으로 살짝 뜨끔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다. 맞아요. 이게 혼자 하기가 엄두가 안 나거나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더디잖아요. 근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아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중간중간에 아들이 아빠 이렇게 한다며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뜨끔뜨끔 하면서 해야 되는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걸어놓긴 했는데 오늘 얘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감튀 모임 같은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냥 같이 앉아서 감자튀김 한 봉지 놓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뭐 미뤄둔 일 같은 것도 하고 아무 얘기나 그냥 편하게 하고 그러게 보면은 라디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듣고 음악을 즐긴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힘이 되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2장조 안단티노 콘 모토 필립 앙트루몽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제가 오프닝에 이제 어드민 나이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나와 있잖아요. 에드민, 어둠 인 나이트가 아니고 에드민 나이트, 그러니까 에드민, ADMIN, 예, 그렇습니다. 어둠 인 나이트 아닙니다. 제가 좀 발음을 좀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사과드리면서 음악 들으시죠.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 별은 빛나 것만 요나스 카우프만 마르코 아르밀리아토 지휘 프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테너 요나스 카프만, 마르코 아밀리아토 지휘의 프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지하철을 타도 길을 걸어도 카페 창가에 앉아도 비슷한 풍경과 마주친다. 학생도 화면을 본다. 직장인도 본다. 은퇴한 노인도 본다. 잠깐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시간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뉴스가 몰려오고 문자가 찍히고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성공을 자랑하며 누군가는 화를 낸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몸은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 예전에도 사람들은 바쁘게 살았다. 그래도 농경사회에서는 해가 지면 일이 대체로 끝났다. 산업사회에도 출근과 퇴근이라는 경계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스마트폰에는 밤이 없다. SNS에도 퇴근이 없다. AI는 더 빠르다. 예전 같으면 며칠, 몇 주 걸렸을 일을 몇 초, 몇 분 안에 해낸다. 속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까지 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답답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 누군가의 말을 오래 듣기도 힘들다. 나는 요즘 전 세계적인 조급함과 과각성, 번아웃을 보면서 신경계가 24시간 켜져 있는 상태를 떠올린다. 불안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마음이 급해지면 몸이 굳고 숨이 짧아진다.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인다. 그러다 작은 말 하나에도 날카로워진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많은 현대인은 성격이 급하거나 나빠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너무 오래 과열돼 있다. 세상의 속도를 다시 늦추기는 어렵다. AI는 더 빨라질 것이고 들어오는 정보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는 능력은 그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가끔 화면을 내려놓는 것, 숨을 천천히 내쉬고 몸의 긴장을 푸는 것, 스스로 신체의 건강을 가꾸듯 내 자율신경계의 과각성을 스스로 식혀주는 능력을 찾아야 한다. 각종 명상이나 호흡, 뇌과학에 근거한 신경계 조절법, 마음을 다스리는 테라피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생존 본능일 것이다. 길을 걷다 신호등 앞에 선다. 습관처럼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려다가 손을 멈추고 다시 넣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냥 푸른 하늘을 보고 서 있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피에르 프루니의 첼로, 라마르 크로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조선일보에 실린 정신건강 전문 매체 마음건강길의 대표 함영준의 글에서 사람들이 나빠진 걸까, 신경계가 오래 과열된 탓일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휴대전화 평소에 많이들 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가끔 이제 뭐 공연을 하러 가거나 할 때 그냥 타면 모두, 그러니까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아무도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창밖을 본다던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정말. 아,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전엔 그랬잖아요. 편지.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빨라졌죠. 예전엔 편지를 쓰고 보내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기다림에 그 마음들이 있었고, 또 여행도 그렇죠.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막 가보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곳의 풍경과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정보가 있는데, 이제 여행이라는 건 아, 내가 사진으로 본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러 가는 느낌도 이제는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처음 본 광경을 보는 이런 느낌들을 이미 화면으로 먼저 뺏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잠시 끊어내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빨라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에 내 마음까지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걷고 바로 답하지 않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죠. 작은 멈춤이 많이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곡 들을까요? 꽃마리님이 신청하셨어요. 셀린 디옹, 안드레아 보첼리의 기도, The Prayer.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들으시죠.

꽃마리님의 신청곡 셀린 디옹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Prayer 들으셨습니다. 아 지금 아주 네팔에 큰 일이 났는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더 악화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1812님께서 출근길에 커피를 사려고 카페에 들렀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 한 분이 화면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다가 혹시 사용 방법을 모르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함께 봐드릴까요?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아니 나 뭐 먹을지 고민하는 건데. 아 그러셨구나. 혼자 너무 앞서갔구나. 그렇게 조금 쭈그려진 아침이었습니다. 네. 아 이런 일이 참 많죠. 이제 근데 처음 키오스크 나왔을 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다들 익숙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오스크 앞에서 이거 메뉴 안 고르셨으면 좋겠어. 메뉴 다 고르신 다음에 키오스크에서 신청만 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거기서 그럼 뒤에 줄이 엄청 서 있거든요.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2734님 일주일간 박스타님 진행 잘 들었습니다. 몰래 듣긴 했지만 하루를 시작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내일 박스타님 연극 마지막 날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연습부터 고생 많으셨고 막공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공연했고 이제 내일 저의 이제 마지막 공연이 되겠네요. 본 공연은 일요일에 끝나지만 저는 토요일에 끝납니다. 고맙습니다. 2734님. 음악 들으실게요. 존 필드, 녹턴 1번, 이 플랫 장조, 몰터 모데라토, 존 오커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존 필드의 녹턴 1번 이플랫 장추 몰터 모데라토 존 오커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슈가정님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니 나에게 뜨거운 커피와 소금빵을 먹으며 듣습니다. 오늘 금요일 소금빵집에 줄 서서 기다려서 많이 사왔어요. 주변 분들과 나눠 먹으려고요. 얼마나 향이 좋은지요. 나눠 먹으니 기분도 좋네요. 아, 소금빵에 사실 관심 없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느낌이 전해지니까 괜히 저도 먹고 싶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7396님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인데 일부러 일 마치고 브런치 먹고 나면 원고지 묶은 것 들고 도서관에 갑니다. 각자 보는 책, 하는 일은 다르지만 경쟁심이 생겨요. 아, 그러시군요. 아, 이게 원고지 묶은 것을 들고 도서관에. 아,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래서 공부하러 이렇게 카페에도 가시고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그 카페 적정 소음이 또 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괜히 카페에 가서 또 책 읽는 이 느낌을 내가 상상해보면 괜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커피에 책과 뭔가 여유 있는 어떤 삶의 이미지. 네, 저도 가끔 그런 허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영화 들으시, 아, 음악 들으시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 중에 데보라의 테마. 요요마의 첼로와 엔니오 모리코네의 지휘로 로마 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 중 데보라의 테마, 요요마의 첼로, 엔요 모리코네의 지휘, 로마 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들으시죠.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 엘가의 변덕스러운 여자,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엘가의 변덕스러운 여자,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퍼플 오드리님,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2121님께서 건영님 반갑습니다. 8월 28일 오늘은 제 생일이자 부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매년 신랑의 귀한 생일 밥상을 받으며 첫 마음을 기억하고 부부된 하나됨에 감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축하를 나눌 수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여보, 올해도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어서 참 고마워요. 당신이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아당에서 함께 축하받고 싶어요. 함께 축하해 주실 건가요?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당 식구분들께서도 많이 축하해 주실 거죠? 네. 사진 같이 올려주셨는데, 와, 이게

와, 저기 반찬이 저 무화과하고 전복, 계란말이. 아,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당근으로 이 솜씨를 좀 부리신 것 같은데요. 약간 요리사처럼. 아, 정말 맛있는 생일상 근사하게 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2111님 문자 소개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 나은선님께서 10일 전에 생일이셨는데 남편분께서 골프를 가셨다고 하네요. 부럽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님께서 어머 오늘이 내 생일이었네요.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니 오늘 생일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본인 생일을. 아 너무 바쁘시게 사시나 보네요. 자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생일 이제 오늘 축하하시죠. 알게 됐으니까요. 1부 끝곡으로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스러운 아리아와 무곡 중 이탈리아나 클라우디아 시몬의 지휘하는 이 솔리스트 베네티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김현준 작곡의 청산에 살리라, 테너 최승원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헌형입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숨 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쏴 숨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 실력자 숨 쏴 여기는 숨 실사 이버대 숨 쏴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

0: 입학지원에서 네이징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김광현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죠. 9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초대합니다. 이탐구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홍진호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2021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라흐마니노프의 24개의 전주곡 전곡을 들려줍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중 춤의 얼굴들 공연에 초대합니다. 라벨의 현악 4중주 F장조, 드볼작의 피아노 3중주 둠키 등을 연주하죠. 9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아벨 쿼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라이슬러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편주곡 미샤 엘만의 바이올린, 요제프 자이거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6205님, 건영 배우님 때문에 뮤지컬에 입덕했는데 이제는 클래식에 입문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9월 3일까지 하지만 6205님은 계속 아당에서 클래식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434님, 이번 주는 계속 바빠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오늘도 반찬 만들어 딸네 집 가는 차 안에서 열심히 들으며 갈게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인데 못 들으셨어요? 남은 시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7434님. 네. 8410님, 음악을 듣고 있자면 전 클래식을 모르지만 예술의 전당 로얄석에 앉아 분위기 있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짱짱입니다. 감사해요, 건영님. 아, 예술의 전당 로얄석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 것도 참 근사하지만 무엇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어떠한 자세든 상관없이 정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음악을 듣는 게 또 가장 좋을 수 있겠죠. 네. 다들 그렇게 편안하게 듣고 계시죠? 그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막스 브로 스코틀랜드 환상곡 3악장 안단테 소스텐토,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로리 맥도날드 지휘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 막스 브루 스코틀랜드 환상곡 3악장이 아니라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중 3악장 매우 생기있게 나탈리아 구트만의 첼로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최명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최명희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다시 노래를 불러봐야겠다는 생각에 문화센터 가곡반에 등록하고 첫 수업 때 배우며 부른 곡입니다. 노래를 다시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시니어 합창단의 악기 부분으로 동참하게 되면서부터죠. 그곳 회원님들의 연령이 60대부터 90세까지 다양했는데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젊은이들 못지않고 허리가 구부정하신 분 한 분 없이 모두 꼿꼿하셨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 거의 없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노래하면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노래를 부를 때 복식호흡을 하고 허리도 반듯하게 펴게 되니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가곡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취미로 합창단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노래를 하지 않았더니 음치가 따로 없더군요. 첫 수업 땐 음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정도 맞지 않고 호흡도 짧고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잘 부르고 싶은데 마음 같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성대를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첫 수업 때를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해서 음치 탈출해보려고 합니다.

조동화 시, 윤학준 곡, 나 하나 꽃 피어,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럼 최명희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섬집 아기, 과수원길, 기찻길 옆, 이 노래들도 시니어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곡들입니다. 당시 이 곡들이 전국 실버 동요 합창제 참가곡이었는데요. 준비하는 동안 시니어 회원님들의 열정과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행복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들이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때의 순간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면서 즐거운 마음이 저절로 생긴답니다.

박화목 작시, 김공선 작곡의 과수원길, 구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그럼 최명희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아코디언은 흘러간 가요나 트로트를 주로 연주하는 악기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클래식 음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코디언 연주회를 갔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클래식부터 트로트, 영화음악, 재즈까지 들려줘서 너무 멋진 연주를 듣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곡 해석도 다양했고 편곡도 멋지게 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듣고 직접 참여도 하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봉조 작곡 꽃밭에서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의 사연에 채택되신 최명희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음악 들으시죠. 슈베르트 즉흥곡 G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9 티모페이 독시첼의 트럼펫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G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899 티모페이 독슈체르의 트럼펫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기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천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으로 8124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1악장 모데라토.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잭슨 폴락이 살아있던 1950년대 미국의 한 명문 여자대학교에는 새로운 미술사 교수 캐서린이 부임합니다.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이 정답이던 시대에 자유로운 그녀의 수업 방식은 곧 난관에 부딪히죠. 사회가 정해놓은 그대로 학생들은 현모양처가 여성의 목적지라고 믿고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달 외운 미술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그림은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다면 이건 미술인가요? 아닌가요? 난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싶었어요. 지도자의 부인이 아니라. 틀을 깨는 질문이 나의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용기를 내어 벽을 넘어서도 좋고 흔들리는 채로 서서히 변하는 유연함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고이지 않고 흘러서 스스로 선택한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십분
1: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작곡으로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들었습니다. 십붐. 네. 2004년 개봉작이죠. 줄리아 로버츠 또 커스틴 던스트 주연의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이야기로 시작해봤어요. 195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이런 예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을 다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아니라고 하면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매 시대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랬겠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처음 살면서 누구나 그렇듯 이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 들었듯이 이런 질문이 나에게 왔을 때 나도 순간 얼어버리고 이렇게 반감이 들고 왜냐면 살던 대로 살아온 거에서 내가 아니라는 그런 타격을 딱 받았을 때 뭔가 누군가 공격하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왜 변화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또 나만 변화하는 거 아닌가? 내가 소수인 게 아닌가? 라고 할 때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여러분

0: 기분 어떠세요?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에서는 결국 모든 학생이 캐서린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진 않아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네. 유리님, 저는 장애물을 못 넘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안절부절한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하지만 가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잘 설명할 자신은 지금 없지만 그 소주전쟁이라는 영화 보면서도 그 유해진 씨랑 아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옛날 시대 나라가 나고 조국이 나이던 그 시대의 그 남자 어른들과 가장과 가장으로서 살지만 그 기업이 나고 나라가 나인 그 주인공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그때 그런 순간순간도 많은 것을 영화에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잘 얘기하고 싶지만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고? 저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라면서 불안감이 밀려들 때 맞다. 이재훈님이 거기서 또 나오셨었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훌륭한 배우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훈님.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네. 네. 변화는 무섭고 두려워요.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가면 집으로 꿈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0: 책임지 새마을금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조강

네. 어제 쉐리댄스를 보셨다고 오채법칙님이 그래서 더 반가운 OST라고 하셨네요. 옆 사람한테 손 내밀어야 할 것 같죠? 쉐리 하면서 영화 쉐리댄스 중에서 오누키 타이코 쉐리댄스 네, 2004년에 스토리를 살짝 각색한 버전으로 리메이크돼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리차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수잔 서랜든 모르셨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수호 마사유키 감독의 쉐리댄스와는 아무래도 정서가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메이크는 원래 원작이랑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니까 그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내 안의 모든 것 앙브라스무아 나에게 키스해줘 나에게 입 맞춰줘 였습니다. 네, 벌써 배고프신가요? 청개구리님 강장언니 먹었던 제가 최근에 송은이 씨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히츠마보시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배고프네요. 네네. 전 아침에 운동하고 왔거든요. 네, 장어 덮밥 같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오지은님이 먹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4등분으로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그거를 4등분으로 이렇게 장어 덮밥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4등분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해서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요것저것 준 거 이렇게 와사비랑 이렇게 얹어서 먹고 하나는 거기다가 그 차 오차지게처럼 차를 부어 먹고 마지막은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으로 먹어라. 이렇게 4등분해서 먹으라고 오지은님이 꿀팁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귀엽죠. 이렇게 4등분해서 골고루 먹어보는 거. 왜 이렇게 한상차림 주면서 뭐 이렇게 김가루 무슨 가루 뭐 이렇게 와사비 이렇게 주면 뭐 이거 언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아 요만큼은 이렇게 먹고 요만큼은 그냥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3등분 하면 안 되나요? 아 뭐 2등분 하셔도 되고 뭐 1등분 하셔서 몰아주게 하셔도 되죠. 네. 1980CCC님 강희님 저 내년 2월 본업 시작하기 전까지 네 새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평일 11시에 생방 못 들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동안 거의 매일 출석했는데 아쉽지만 주말에 꼭 챙겨 듣고 응원할게요 하셨네요. 주말반으로 가시는 거예요? 생방 못 듣지만 가끔 야간에 접속하신다면 맞나요? 저 요새 가끔 새벽에 야간 접속해서 채팅방 들른 적 있거든요. 거기서 뵈면 되죠. 네, 오, 카르페디엠 16님, 네, 조원생님, 암튼 화이팅입니다. 그 레인보우 게시판에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처음에 오실 때 뻔뻔하게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 무시하고 내 얘기 계속 하시면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거든요. 네, 매일매일 오셨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쉬워하시고 하시네요. 저도 원생님이 지금 매일 오셔서 아쉬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또이 노래 오늘 나오나요? 쇼퍼스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스콘 매튜, 랭귀지 이어서 미비포유 중에서 에드 시런 포토그래프.

대체불가님, 참 노래가 좋네요. 물결 4개 해주셨네요. 대체불가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최근에. 그쵸? 네, 노래 들을 때마다 Me Before You 봐야 하는데 하는 중 짱바님. 네, 언제든 보면 되죠. 네. 옛날 영화도 이제 처음 보고, 그쵸? 또 요즘 영화도 보고. 7252님, 우리 이쁜 강디님 영화음악 들으려고 부랴부랴 점심시간 맞춰요. 오늘 17분 지각, 고객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지금 이 음악은 딱 강디님이랑 비슷. 인생의 언니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요. 네. 가로 열고 속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2144님, 최근 오늘 처음 문자 주셨어요. 최강희님, 저는 55년생인데 매일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프레스트님, 추석 선물 미리 주문하느라 정신없어서 늦은 출석합니다. 오자마자 귀가 열리는 음악 고마워요. 와, 너무 보람 있어요. 라디오 DJ로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이에요.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연대기예요. 요즘 홍보 열심히 하던데. 네. 영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의 얼굴 예매권도 드립니다. 사진으로 한반도의 현대사를 기록한 포토 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사연 하나 소개하고 음악 들을게요. 신청곡이고요. 3408님. 녹음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딸 이대 대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에 뜻이 없는 줄 알고 많이 속상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공부 결심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도 흐뭇했었는데 결실을 맺게 돼 너무 기쁩니다. 울 딸 시원아, 너의 멋진 모습이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엄만 너의 모든 걸 응원해. 저 녹음할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 Let the River Run 신청하셔서 띄웁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입니다. 네, 들으신 곡은 세인트 엘머의 열정 중에서 존파, 세인트 엘머스 파이어였습니다. 워킹걸, 칼리 사이먼, 렛더 리버런 그 전에 들으셨는데 두 곡 참 잘 어울렸나요? 네, 하나는 사회 초년생이 열심히 일한 모습과 또 그 세인트 엘모의 열정, 그런 일하는 그 사회생들의 모습들, 그런 그 어우러짐 어떠셨나요? 네, 네. 네. 아, 음악을 듣는 중간에 5413님.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첫 방송부터 계속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드려요. 아, 무슨 문장가 하고 봤어요. 강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1년도 못하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긴장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또 그만두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네요.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웬걸요. 이번 개편 이후로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5413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방송까지 찾게 되고요.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강희님 오래오래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막 뭉클한데요? 네. 네. 알면서 왜 계속했느냐. 아, 제가 막 우겨서 계속한 건 아니고. 저는 1년이 아니라 그 1년을 봐주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운명처럼 하게 됐고, 또 함부로 관둔다 할 순 없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한 거는 맞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또 사랑하는 마음도 맞고, 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청취율도 많이 좋게 나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신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제목처럼 많이 희망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자 주신 5413님 같은 분들의 이 마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까요? 선물 드려도 될까요? 네. 모바일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따뜻한 커피 한 잔 해주세요. 7510님, 첫사랑은 실패한다고 하죠? 97년에 영화 접속을 봤는데 영화 안에서 유니땡으로 PC통신을 하고 결말에 주인공이 만났는데 저도 그 PC통신으로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났어요. 진짜요? 신기해요. 그럼 지금 결혼하신 건가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살아보네 러버스 콘체르토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농당곰님, 요즘은 너무 편하게 잘하셔서 예전에 긴장하시던 때는 기억도 잘 안 나는 먼 옛날 같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영화를 하는데요. 영화에는 이런 기분 느끼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 칩 세트, 올바위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꿀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A desert road from there. 네, 오늘 끝곡입니다. 0224님 신청곡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제베타 스틸 콜링요입니다. 이거 들으시고 저는 내일에서 만나요.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 날 있죠. 거의 대부분의 날일 수도 있는데요. 뻗어버릴 만큼 완전히 지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기엔 또 뭔가 아쉽고 에너지가 애매하게 남은 날이요. 이런 날 괜히 생각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뭘 하려다가 뭐 이도저도 집중 못해서 더 지치기만 하고. 이런 우리에게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알고 보면 한숨 잘 자고 일어나 체력 보충하라는 어떤 다정한 말인데 뭔가 이제 살짝 나를 한심하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자, 오늘 우리는 다정한 음악 함께 들어요. 복잡한 거 덜어내고 쌓인 거 털어내고 잠깐 잠도 자고 차도 마시면서 요 애매하게 남은 체력 보충 좀 해볼까요?

0: 신지 마이티마우스의 햇들날. 애매하게 에너지가 남은 날, 거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 쓰러지지는 않는데, 이거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 지금 제가 딱 그러네요. 날씨도 꾸물꾸물 비 올 것 같고. 아, 오랜만에 듣는 표현. 이 표현이 딱히 매가리가 없어요. 야, 넌 애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고. 어디 아프냐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 나 저녁에 약속 있는데. 1393님 거기서도 매가리가 없이 있으면 돼요. 어떻게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한창 때도 매가리가 없었어요. 지금이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쳐요. 저는 나무멍하고 그냥 앉아있네요. 서희님. 멍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다 돌려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보디보디 송수아.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니 좀 매가리 없게 좀 갖기로 서니 그렇게 또 노래들이 이렇게 매가리 종국이 오빠가 매가리 없단 소리 듣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그 팔뚝이 봐봐요. 그런데 목소리는 이제 또 매가리가 없긴 해요. 희한하지? 멜로망스 해피송 김종국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그리고 헬스 857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별처럼님 매주 1회 야간 근무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 뻗을 수밖에 없는 하루. 바로 어제가 그런 날이었어요. 어제 하루 진짜 종일 잠만 잤더니 오늘은 에너지 뿜뿜입니다. 그렇다고 다 쓰지 마세요. 이거 땡겨 쓰는 거거든요. 인체가 그렇게 무슨 기계맨 키로 슈퍼 차징 했다고? 아, 나는 100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땡겨 쓰는 거야. 미래의 나를. 그러니까, 이 힘이 넘친다. 오늘 막,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제 열정적으로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꽉 채워졌으면 잘 아껴서 쓰세요. 헬레나님, 잔뜩 흐린 금요일이네요. 요즘에 거의 매일 흐리지 않아요? 대딩 아들, 다음 주면 개강이네, 유. 대학교는 아직도 개강을 안 했어요? 에어컨 잘 나오는데 왜 개강을 안 하는 거야? 오늘 첫 알바 월급 탄다고 저녁에 치킨 순대요. 그래요. 아유, 참. 빨리빨리 학교 가서 많이 배우고, 치킨만 자꾸 쏘지 말고, 더큰거 쏴라. 초코미님. 체력 보충 좋아요. 12시에 만납시다. 코드 꽂고 충전 시작. 아, 충전할 수 있는 음악들을 안 그래도 매갈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 놓았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멍 때릴 때 듣기 좋은 노래, 김현정 멍, 조성모 다짐.

르세라핌 핫 트와이스 알콜 프리. 1035님 어제 잠 못 자서 뒤척이느라 피곤했는데 어젯밤에 진짜 더웠죠,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엄청 더웠어요. 오. 카페에서 수영 누님 목소리 들으니 정신 번쩍 드네요. 진짜 인간 비타민이세요. 고마워요. 살랑살랑 바람 부니 가을이 느껴져요. 아주 가끔 바람이 휙 불 때, 아, 이거 여름바람은 아닌 것 같지. 하다가 다시 더워지면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딱 이렇게 바뀔 때 이게 막 더웠다가 또 좀 시원한 것 같다가 이 기간이 이제 지나가야죠. 5714님 오전에 집안일하느라 집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5천 걸음의 신기록을 세웠어요. 와, 집안에서 5천 보 쉽지 않은데 정말 젠 걸음으로 팍 다녔나 보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월요일에 처음으로 수영 씨 복귀 축하 문자를 보냈는데 수영 씨가 자기를 몰라줬다고 이번 주 내내 툴툴거리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아 진짜 뒤끝 끝내주고 방송도 모른다 그랬더니 또 삐져서 나갔어요. 아 덕분에 일하기는 수월했네요. 힘들고 바쁜 금요일입니다. 5714님 남자들이 생각보다 엄청 잘 삐진대요. 냅둬요, 그냥 삐지더라고. 그리고 저기 남편분아, 이거 듣고 있으면은, 월요일 날은 어마무시하게 문자고 뭐 엄청났어요. 막 자기는 오늘 100개를 보내겠다는 염원으로 막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다 소화해요. 물론 내 세계에선 내가 주인공이지만 다 각자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나만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삐지지 말고 돌아와요. 갈 데 없잖아요. 지금 와이프가 얼마나 잘 알아. 아유 진짜

그 끝내줘 그냥 방송도 모른다. 이러니까 와이프는 뽑히잖아요. 이 둘의 차이점이에요. 커피를 두 잔 드릴 테니까 와이프한테 좀 배워요. 배워서 이렇게 보내줘야지. 아 진짜 뒤끝 끝내준다. 나도 장난 아니야. 가만 안 둬. 태연의 사계 374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하이 로즈.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9: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정인 게리의 사람 냄새 들으셨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0: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

0: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커피 먹고 갈래요?

0: 이승철 오늘도 난 588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썬님이 여름 다 가기 전에 듣고 싶다고 프로듀스 101 핑미 5468님 내 시청곡 뽑아줘요 핑미 핑미 핑미 뽑았어요 블랙핑크 뛰어 5304님이 오늘은 봉사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니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 마치고 귀가합니다 와 엄청 힘든 일일 텐데요. 네, 뭐 일은 힘들지만 쾌적해진 공간을 보면 힘듦이 다 날아간답니다. 이제 점심 먹고 다시 제 일하러 사무실 출근하렵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일이셨을까요? 집수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집도 내가 뭐 지금 저기 뭐야 타일이 살짝 깨졌거든요. 아 근데 그 군형으로 자꾸 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곧 되게 조금이라서 사람 부르기도 뭐하고 안 하자니 글로 물이 새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테이프로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힘든데 쉽지 않은데 연꽃님, 개 복숭아가 말랑말랑 먹기 좋게 익어서 신랑이랑 정자 위에서 먹, 야. 와, 그냥 맛있겠다. 맛집입니다. 여기는 단양 영춘면인데요. 저희 집 불회옥잠이 두 송이 피었네요. 보라색이라 예뻐요. 근데 하루 피었다 꽃이 진대. 오, 그래요? 몰랐네. 오늘은 온종일 옥잠이랑 눈맞춤 하려고요. 옥경이랑 옥잠이랑 헷갈리네. 그 눈 마주치세요. 진짜 하루만 피었다 지는구나. 1689님 오늘 음악 선곡이 기가 막히네요. 아 어제도 그랬답니다. 근데 제 선곡 신청곡 나오잖아요. 그럼 코도 막힐 거예요. 예예예 암요 암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한밤의 음반가게인가? 거기서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은 노래가 있는데 아 낮에 들으면 또 다를까 싶어가지고요. 아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 진짜 소름 돋는다. 이지연 PD님이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음악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 노래가 또 워낙에 소름 돋는 노래예요. 천왕성인 게 영하 뭐 200몇십 도의 이게 저기 행성이라고. 물론 저는 안 가봤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네. 안 가보고도 노래하는 여자 이수영의 천왕성 성시경 태양계.

UN 나의 사랑 나의 신부 2452님이 신청해 주셨고 FT 아일랜드 새들처럼 125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달시미님이 운동하고 들어왔어요. 50분 수영 강습 봤는데 진심 엄청 힘들어요. 5개월 차인데 아직도 힘이 잔뜩 들어가서 25m가 벅차요. 수영이 얼마나 체력 소비가 많은데요. 아니 근데요 옆라인 7, 80 어르신들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프럽프럽 아이 감히 어디 돌고래들을 비교하나? 어? 그분들은 물속에서가 훨씬 활기차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거의 인어라고 보면 돼요. 아니 강사님 말씀이 살려는 의욕이 너무 세서 힘을 못 뺀대요. 빠져도 안 죽는 물기깊인데 얼마나 살고 싶음 이럴까요?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을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죽을 수가 있지. 그리고 물에 빠지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데 5개월이면 뭐 발차기 열심히 하시고 옆에 어르신들은 어나더 레벨이니까 그냥 아 나도 저 나이 되면

정말 이너맨키로 할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기본기를 차곡차곡 쌓으세요. 네. 별꽃님, 와우, 와, 이제 때가 됐구나. 김장용 배추랑 무 심느라 열일 중입니다. 김장 이야기를 하는구나. 많이 덥네요. 얼마나 잘 자라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거 직접 심어서 수확해서 먹으면은 정말 맛이 좋겠죠. 가을무가 또뭐 저기 뭐 산삼 저리 가라라고 그러는데 가을무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뾰족한 동그리님, 레인보우로 늘 듣기만 하다가 글 남기고 싶어서 가입하고 로그인했어요. 약속 없는 비 오는 금요일. 오, 지금 비 오는 것 같아, 진짜. 완전 하늘 완전 난리 났네. 아, 참. 퇴근 후 혼술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따라 음악들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아 위로가 되네요.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하게 위로가 되는 방송하고 있다는 거 전하고 싶어서 글 남겨요. 수영 씨 감사해요. 뾰족한 둥그리님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혼술 하지 말고 커피 먹어요. 커피 먹고 저기 수영 강습해요. 클래식 화이 프로젝트 로미오 앤 줄리엣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0: 영월 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 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 포도.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여 선열이여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물공룡님이 금요일 성공 뭐야 너무 좋죠. 라디오 끝나가는 시간 늘 아쉬워요. 개그맨 수영님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내일 또 오잖아요. 매일매일 오는데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데 뭘 그래요. 물공룡과 물안개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안개님 불금이라 퇴근하면은 5도 2촌 사리 하러 갑니다. 대체 바지런하시다. 5도 2촌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막걸리 사서 멍 때리기 하려고요. 윤종신의 배웅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드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0: 정부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잭 블랙은 자기가 출연한 영화 스쿨 오브 락의 선생님처럼 실제로 락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는 동료 코미디언인 카일 게스와 함께 터네이셔스 D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1969년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잭 블랙은 친근한 외모와 밝은 에너지로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 배우인데요. 잭 블랙의 57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8월 28일 금요일 한동준의 FM 팝스를 시작합니다.

0: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스쿨 오브 락의 스쿨 오브 락. 스쿨 오브 락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주제곡.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밴드를 결성해서 잭 블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 그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연주를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연주는 이 노래를 만든 세미 제임스 주니어의 밴드가 연주를 했고요. 노래는 이제 뭐 같이 불렀습니다. 아이들하고. 스쿨 오브 락의 스쿨 오브 락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잭 블랙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웃기는 코미디 연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진지하게 해가지고요. 약간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그 코미디 연기를 해요. 아주 표정도 진지하고요. 이 멕시코 레슬러로 나왔던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아주 진짜 코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뚱뚱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그 뭐 창피함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자신만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쿵푸 밴드에서 또 목소리 더빙도 했었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개서 방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의 꿈은 수 실력 발휘 쏴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Blondie Heart of Glass, Electric Light Orchestra, Don't Bring Me Down, Kiss, I Was Made for Loving You.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랑새님이

키스 보컬이 꼭 윤수일 씨 같아요. 너무 똑같은데요. 키스 보컬이 폴 스탠리잖아요. 폴 스탠리하고 제인 시몬스 같이 부릅니다. 노래를 보통은. 별로 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비슷한 건 비슷한 거죠. 부천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러셨네요. 다이아 세무회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나맘님이 여긴 나폴리입니다. 아침 7시 숙소에서 누룽지 먹으면서 인사드려요. 결혼 30주년이며 33년 직장생활 명퇴하고 여행 왔어요. 세상의 부부가 함께하는 16박 17일 유럽여행입니다. 긴 여행이 처음이라 걱정도 됐지만 함께해주는 지인들의 배려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예, 멋진 여행 하시고요. 결혼 30주년에다가 33년 직장생활 마치고 가시는 거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대단하십니다. 멋진 여행 마치고 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초코미님은 달달한 주바이 와플 디저트 먹으면서 동준님 2시간 함께합니다. 디저트의 진심이에요. 동준님은 어떤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저는 디저트는 무조건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에 환장해요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거 달달한 것도 좋은데 주로 아이스크림. 노래 듣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머라이어 캐리의 Vision of Love.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송.

0: 저희는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 부부입니다. 요즘 남편을 바라보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풋풋했던 청년이 어느새 흰머리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의 남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의 모습에는 저희 둘이 함께 해온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여러 가지로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제 앞에만 서면 괜히 긴장해서 물만 마시던 사람이었죠. 첫 데이트 날 카페에 앉아있는데 한참 동안 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혹시 저랑 있는 거 불편하세요?
1: 아니요.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2: 근데요, 왜 말이 없어요?
1: 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도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 네. 에이, 맞아요.
0: 저희는 거창한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버스를 타고 이야기를 나눴죠.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겨울밤, 저희는 우산을 함께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도 이렇게 걷자.
2: 그때도 내가 예뻐 보일까?
1: 그럼 그때는 내가 더 예뻐해 줄게.
0: 그때는 그냥 설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편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저희 부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책임져야 할 게 많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많이 힘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그리고 아이들 챙기느라 지쳐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묻더군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2: 아니야, 괜찮아.
1: 당신은 힘들면서도 항상 괜찮다고 그러더라.
0: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괜찮은 게 아니었는데 가족을 위해서 괜찮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2: 사랑하는 남편에게 젊고 멋있었던 당신도 마음에 들었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지금의 당신이 더 좋아요.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머리가 더 희어지고 걸음이 느려져도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함께 손을 잡고 오랫동안 걷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화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노래 같아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우리의 보석 같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에서 유형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부지세 님이 여성 목소리 소름 끼친다. 아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7944번으로 두 분이 참 순수하셨네요. 미소 짓게 하는 사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온세미로 님이 두 분의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지금처럼 쭉 행복한 날만 있으시길 하셨습니다. 마리안느 님이 아름다운 밤이에요 동숙 씨. 동순 내지는 동숙으로 하겠습니다. 두근두근님이 소 작가님 힘드시죠? 동준영님 목소리. 소 작가가 그래서 나갔어요. 사연 읽다가 중간에 원래 스튜디오에 같이 있는데 나갔어요. 그냥 나가더라고 밖으로. 도저히 힘들었나 봐요. 9702번으로 아줌마가 술 드셨나 보네요. 많이 취해서. 그랬어요? 아닌데. 아유, 헤드기어님은 저도 작년에 남프랑스 가서 다른 사람처럼 현지에서 사연 보냈는데 소개 안 해주셔가지고 삐졌어요. 다른 사람들 여행 가서 보낸 사연이 부러워.

읽었거든요. 근데 소개는 못 받았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페이지가 탁탁 넘어가면은요 놓칠 경우가 가끔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시면은 또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유형하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 같은 코너가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아리님도 저희 부부도 30주년이라고 그러셨고 초코미님도 아 목소리 덕분에 사연이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저도 사연자님 마음으로 신랑과 서로 챙기면서 잘 살아야겠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었고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조르지 무스타키의 My Solitude. 이 노래는 찾아야 되는데 아유 없네. 제가 못 찾았어요. 이미 사연 보내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조르지 무스타키의 My Solitude, 프랑수아 자르디의 Comment te dire adieu.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형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터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레이디 가가의 La Vie en Ros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

0: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마돈나의 노래 Cherish였습니다. Cherish.
1: 아까 그 조르지 무스타키 노래 신청하신 분이 4333번 쓰시는 분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문자 보냅니다. 7학년 7변을 바라보는 청년 올시다. 한동준 씨 아주 신통방통하기 짝이 없어요. 딴 프로그램 DJ는 바뀌었는데 젖은 낙엽 정신으로 살아남아서 너무 좋습니다. 방송 내용 아주 굿, 베리베리 굿이라고 그러셨어요. 조르지 무스타키의 마솔리티드 신청을 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릴라님은 딸과 파리 왔는데요. 내 마음의 보석송을 새벽에 딸과 함께 꼬박꼬박 챙겨 듣고 있어요. 오늘 동준님 연기에 딸과 웃음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제가 감사드리죠. 파리까지 가서 FM 팝스를 듣고 계신다는데 예,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파리 가면은 거기 식당이 나무라는 데가 있어요. 나무. N-A-M-O-U. 나무라는 데를 꼭 들리시길 바랍니다. 한식 저 식당인데 정말 맛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먹어보지도 않고 지인들이 갔대요. 예. 갔다 와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 평점도 5점이에요. 예. 나무 N-A-M-O-U 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인의 뻔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0: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미래

비지스의 Night Fever, 시크의 노래 Le Freak, 그리고 시스터 슬리즈의 We Are Family.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6305번으로 자료 정리하는 일이 많아서 사장님이 도와주신다더니 10분 일하고 코 걸고 주무시네요. 나도 자고 싶은데. 아니 10분 하시고 그게 주무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사장님. 핫종님은 남편과 양평으로 놀러왔어요. 20년 전에 와봤던 용문사 주변이 많이 변했네요. 물소리 들으면서 걸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양평 참 좋죠. 몰라요. 지세가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양평 쪽 가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양평, 가평 사실 뭐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저 광주, 경기도 광주. 욜로님이 Love is a many splendor thing.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 이 노래 영화 모정. 영화 모정인데 이 비비안 리가 나왔던가요? 한 옛날 영화인데 저한테도 옛날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저 TV에 흑백으로 봤던 것 같아요. TV에서. 좀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죄송합니다. 마이클 볼튼의 A Love So Beautiful, 셀린 디온의 Where Does My Heart Beat Now.

Pepper and Pops. Step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뉴퀴즈 온드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에 이어서 데비 깁슨의 Shake Your Lov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월하 독장님이 노래를 참 데비 깁슨처럼 부른다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데비 깁슨이네요. 꽃방 창가에서 애경님이 오늘은 슈만과 클라라 댕겨왔어요. 슈만과 클라라는 혹시 많이 들어본 카페죠? 카페. 네. 아니 근데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네. 왜 이렇게 비가 아니 그러니까 폭우가 문제인데 너무 안 와도 문제인데 이게 폭우가 이렇게 내리니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여튼 폭우 내리는 곳은 빨리 그치고 비가 안 내리는 곳은 비가 조금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또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아까 욜로님이 신청하셨죠? 앤디 윌리엄스의 Love is a Many Splendor Thing. 모정 제가 비비안 리라 그랬는데 제니퍼 존스라고 많은 분들이 제가 틀리기만 하면 아주 그냥 좋으셔가지고 그냥 에이 틀렸다 그러면서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비비안 리는 애수예요? 마리안느님이 연식이 좀 되시나 봐요. 유스티나님도 제니퍼 존스 알려주셨고요. 그 외 많은 분들이 0603번으로도 그러고 윌리엄 홀덴 제니퍼 존스 주연에 제니퍼 존스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이 생김새가 참 엘리베스 테일러도 그렇고 약간 좀 비슷비슷해요. 노래 듣겠습니다. Dusty Springfield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Andy Williams의 Love is a Many Splendor Thing.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2336번으로 역시 노래는 옛 노래죠. 아주 감성에 푹 젖어서 들었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좋으셨죠? 자, 오늘 끝곡은 록세트 노래입니다. It Must Have Been Love. 이 노래 들으시면 또 프리티 오먼 생각나시죠? 네.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0: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0: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설레고 행복합니다. 금요일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말에 어디 갈지, 뭐 할지, 누구를 만날지 그런 생각과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지죠. 기다릴 게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미 행복해지니까요. 금요일의 특권, 기다리고 기대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보내보면 어떻겠습니까?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더 자두의 김밥이었습니다. 게시판에 김밥 땡긴다는 그런 배가 고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 시간이 다 그렇죠. 박서훈 씨 기다리고 기다리는 월요일 퇴원 애타게 기다려집니다. 박서훈 씨 어디 아프셨었나 보군요. 월요일이 퇴원이라고요? 이번 주말만 잘 보내면 되겠네요. 아, 이거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도 되죠? 박서훈 씨 축하드립니다. 문현자 씨는 기다리는 게 제가 기다리는 건 새 아파트 입주입니다. 우와 새 아파트 입주 많이 설레시겠어요. 공사가 다 되고 나서의 그 약간의 새 아파트 냄새 있잖아요. 좀 독한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 너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죠. 문현자 씨도 축하드립니다. 자, 금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날이 많이 흐린데요. 좋은 음악들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숨 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쏴 숨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 실력자 숨 쏴 여기는 숨 실사 이버대 숨 쏴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샤브올데이.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그리고 조용필 씨의 노래 들꽃 함께했습니다. 김혜경 씨가요, 흐린 오후에 듣는 들꽃이 어쩜 이리 감미로운지요. 예, 오늘 그렇게 들리셨나 봐요. 김혜경 씨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감미로운 거예요. 그리고요, 흐린 날 음악이 더 잘 들린다고 하더군요. 공연숙 씨인데요, 여긴 화성, 소나기가 왔어요. 그러고 나니 시원해졌어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죠. 이 비들이 오고 나면 정말 제대로 된 가을이 다가오려나요? 오늘 가장 기쁜 손님은 비님이네요. 부모님 계시는 지난해는 지난 한 달이 넘도록 부슬비조차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 매일같이 경운기에 물을 싣고 물 주러 다니셨거든요. 아, 부모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909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예, 요렇게만 좀 촉촉히 농사에 도움을 되는 그런 비였으면 합니다. 이런 사연들 가요 속으로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역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제작진 투표로 방송 마칠 때쯤 결정해서 선정되신 분께 오늘은 아까 김밥 나오니까 배고프시다는 얘기가 많아서 햄버거 세트 쿠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166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에일리 보여줄게.

진주의 노래 난 괜찮아 신청하신 분은 민주영 씨인데요. 이유가 있었네요. 건강검진 때 결절이 있다 해서 CT 찍고 조직검사하고 8월을 보냈습니다. 걱정 불안 때문에 더 병나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어서 안심하며 집에 가는 길입니다. 자, 가시는 길에 가요 속으로 들어오셨군요. 난 괜찮아 민주영 씨 괜찮아요. 빨리 완쾌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말씀대로 너무 걱정 불안, 지나친 걱정 불안, 정말 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6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돼요. 부산 기장군 비 오는 바닷가에서 아내와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538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그리고 와, 부산 기장군 이 바닷가의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아마 트렁크를 열고 찍은 뷰인 듯합니다. 너무 멋진데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 차박. 이 그런 거 찍는 사람들은 일부러 비 오면 무조건 나가서 촬영을 하곤 하더라고요. 운치 있잖아요. 신청하신 노래 비와 찻잔 사이 배따라기의 노래입니다.

이어드린 노래 한경애 씨의 파도였나요 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빈명자 씨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 계시군요. 오, 여긴 엄청 춥네요. 한국은 굉장히 더웠는데 여름에서 겨울로 옮겨온 것 같아요. 트레킹하면서 함께 할게요. 빈명자 씨, 아, 멋진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4242번 4242 네, 추석이 가까워지긴 했나 봐요. 여기저기 잔디 깎는 소리에 풀내음이 고향을 생각나게 합니다. 승화 씨는 혹시 그 풀냄새가 어떤 건지 아실까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적어주신 건가요? 알죠. 그 풀 깎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에서 나오는 그 기름 타는 그 냄새와 이 풀들의 싱그러운 냄새가 섞인 그 냄새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갔나? 아이, 그 풀냄새 압니다. 6121번 남자친구와 저는 50이 넘어서 만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원과 손님으로 보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늦은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줘서 늘 고마웠습니다. 이야,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영화에서 이 남자친구가 6121님께 그러는 거예요. 편의점이잖아요. 저기 그 김밥 그거 폐기하는 거 하나만 갖다 줘. 배고파. 아이 죄송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왜? 근데 그런 거조차도 이 멋진 그림이 될 수 있잖아요. 자, 두 분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민우 사랑일 뿐이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핑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지아, KCM이 함께 불렀죠. 내 마음 별과 같이. 7926번 신승훈 씨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하는 440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윤 씨가 흐린 날씨 음악과 방콕 휴가도 괜찮네요. 음악이 흐르고 방콕 방에서 편하게 쉬고 계신 김종윤 씨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맛있는 간식 살짝 커피 한잔 괜찮겠네요.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마마무의 솔라가 부릅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띄워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최헌, 가을비 우산 속이었습니다. 8129번으로요 신청하셨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셨군요. 수술 후 집에서 듣는데요, 밖에서 듣는 것보다 집에서 들으니 어딘가 모르게 다른 이 느낌이 뭐죠? 그 느낌이 뭘까요? 이게 뭐 딱 답이 있겠습니까마는, 8129님의 이 회복과 휴식, 그걸 취하면서 듣는 그런 느낌이겠죠. 빨리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수술 잘 되신 거죠? 자, 그리고 가을비 우산 속은 류재홍님도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일신커녕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정경화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정원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5년생 부산 정보대학교 인쇄출판학과 95학번 김정원입니다. 정원이는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에 늘 믿음직했던 제 대학 시절 가장 소중한 단짝 친구였어요. 우리는 수업도 함께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함께 하며 늘 붙어 다녔습니다. 여름방학 한 달 동안 김정원이 소개해준 신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번 돈으로 처음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참 특별하고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졸업 후 저는 취업을 위해 경기도 성남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20대 중반 어느 날 정원이가 부산에서 성남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지 제 작은 자취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했던 기억이 나요. 이후 우리는 각자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삶의 무게 속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20살에 풋풋했던 시절 함께 웃고 꿈꾸던 친구, 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주었던 김정원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

신청하신 노래 조조할인이었습니다. 이문세, 이적 두 분이 부른 노래죠. 자, 1975년생 부산정보대학교 인쇄출판학과 95학번 김정원씨.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정경화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36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서한씨 그리고 263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현식, 빛처럼 음악처럼.

현이와 덕이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실비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67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자, 나광웅씨 비오는 항상 해수욕장 주차장에다가 차 세워놓고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야, 그 분위기 참 좋을 듯합니다. 망상 해수욕장에 계시네요. 주차장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예, 거기서 캠핑하시는 분,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전정희 씨는 동생 집에서 내일까지 지내요. 덕분에 배나무에서 벌과 나비가 과즙을 빨아먹는 것도 보고 신기했어요. 이게 많이 신기하셨었나 봐요, 전정희 씨. 승화 씨도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똑같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막 그려져요. 0753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분하고 의견 차이가 커서 사무실 안 공기가 참 무겁습니다. 기분도 달랠 겸 외근 나와서 차에서 라디오 들으며 위로해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결국엔 지나가겠죠. 그러셨군요. 예, 뭐 지나가기야 지나가죠. 뭐 빨리 화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또 그 답답함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0753님의 편안한 이 회사의 생활이 빨리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심수봉 씨의 노래 사랑밖에 난 몰라 띄워드립니다.

창고,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732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가족들과 속초 왔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설악산에 갔고요. 저는 리조트에서 힐링 중입니다. 예, 뭐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가만히 즐기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3545번으로 양수경 씨 노래 신청하셨죠? 당신은 어디 있나요? 띄워드렸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오른쪽에 옆에, 오른쪽인가? 옆에 보라색 딱 보입니다. 그거 누르시면 돼요. 보이는 라디오 이 카메라를 교체했는데요. 제 얼굴이 더 선명하게 잘 나오지 않나?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카메라는 지금 이거 비싼 건데 바꿨어요. 용인에서 커피 푸드트럭 운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간만에 동해바다 드라이브 중이에요. 저희 부부 앞으로 대박 나라고 승화 씨의 목소리로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9901님입니다. 자, 모처럼 맞이하는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9901님의 이 부부 대박 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신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박중훈 비와 당신, 오늘 DJ 목소리로 띄워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

0: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윤도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모처럼 동해 바다로 드라이브 가서 라이브를 신청하신 커피푸드 트럭 사장님 9901님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화이팅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7169번으로요. 오늘 음악 선정이 예술입니다. 라고 꽉 막힌 퇴근길 너무 즐겁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은 금요일, 좀 흐린 날이에요. 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611번 대구 CBS 방송국을 방금 지나간 8306번 836번.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836번 시내버스 안에서 비오는 금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 방송을 들으며 가는 길인데 운치 있다고 해주셨어요. 대구 CBS 방송국. 아까는 부산에서 연락 오고 대구에서도 사연이 오고 좋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094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뛰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캡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캡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게으름이란 피곤해지기 전에 쉬는 습관이다. 맞는 말 아닌가요? 허리, 다리 아플세라 미리미리 눕고 피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빈둥빈둥. 게으름도 충분히 좋은 습관일 수 있죠. 다만 좀 안 통한다 싶으면 말을 좀 바꿔야죠. 현명한 사람은 지치기 전에 쉽니다. 금요일 또 주말, 현명한 사람 되기 좋은 시간. 우리 아낌없이 게을러서 근면 성실함이라고는 없는 시간. 그런 시간도 꼭 챙기기로 해요.

깨지기 전에 쉬는 습관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작가 쥘 르나르가 했대요. 작가들 참 마음에 들어요. 같은 말도 내가 하면 볼품이 없어지는데 작가들은 좀 있어 보이는 문장을 만들어주고 가치 부여를 해주고 작가의 파워를 실어주니까 우리는 그 말에 기대어서 또 한없이 포근해지네요. 금요일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는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알버트 아몬드 In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 오프닝을 보기 전에 이미 오늘 제가 근년 성실했어서 굉장히 아쉽고 막 아깝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게으름이란 피곤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닐 세다카, Laughter in the Rain, BJ 토마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올리비아 뉴튼존의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비 오기 전에 얼른 들어갑니다. 하얀 고래님, 비 한바탕 뿌리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졌어요. 조금 시원하니까 아주 좋아요. 4330님,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지역도 있겠죠? 아까 소나기 내리고 나서 오늘 오후에 잠깐 바깥 공기 쐬러 나갔는데 후텁지근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난생 처음 맞이했던 올여름에 39도, 40도에 그 숨이 잘 안 쉬어지는 후텁지근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지나갈 것을 아니까,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죠. 아,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지금 기상예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산은 잘 준비하셨나요? 저녁 방송 처음 들어요. 집에 가는 길에 좋은 음악 잘 들으면서 갈게요. 오이지님도 와이프 따라 교회 옴이라는 닉네임의 김영모님도 저녁 방송 처음 들어요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캐치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금요일이라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휘파람 불면서 집으로 가고 계신가요? 저는 새로 산 칼이 도착했어요. 사실 집에 칼이 많은데 능력 없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고 그런 거죠. 배송받자마자 오이, 당근, 무, 버섯, 고기 이것저것 다 잘라봤어요. 너무 산더미처럼 채를 썰어놔서 그거 도시락으로 가져와서 먹었어요. 어마무시한 절삭력으로 엄지손가락에 살짝 상처났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도 욕심내는 연장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오늘 하루 캐치님들은 뭐 하면서 대단한 하루를 보냈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리오세요, When I Need You. 0747님께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 You Needed Me.

눈앞에서 지하철 문이 닫혔는데 금요일 저녁이어서 괜찮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말티 집사님이세요. 3672님이 좋아하는 노래 You Need Me, 앤 머레이의 노래 들으셨죠? 노래 두 곡을 더 이어드렸는데요. 댄 힐의 Sometimes When We Touch 7024님께 전해드렸고요. Survivor, Ever Since the World Began 024님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3197님, 오늘은 글쎄 견정 내려갔는데 내외분이 싸우시는 거 있죠? 화해만 시켜드리고 계약은 못하고 왔어요. 근데 또 사무실 오니 주차 때문에 언성들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은 남들 싸움에 지치고 힘든 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3605님, 오늘 쉬는 날. 근데 고객 콜 와서 해결하고, 회사 가서 보고하고, 텃밭 가서 가지, 호박, 오이, 고추 따서 집에 갔다가 다시 아들이랑 병원 같이 가고, 진료 이제 끝나 집에 가는 중. 대단했던 왔다 갔다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집에 커피가 있지만 커피 박람회에 가서 커피를 또 샀어요. 베트남, 탄자니아, 온두라스 커피 마시면서 세계 여행하는 거예요. 집에 칼이 있지만 칼을 사는 저와 비슷하잖아요. 잠실 갈매기님이세요. 노래 두 곡을 들었습니다. 진짜 동글동글한 노래들 아닌가요? 동글동글하다는 생각이 들지. 그 빗방울이 통통 튕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클레망띵 캐세라세라 들으셨고요. 나탈리 콜의 커피 타임, 이 노래는 엔키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아니 견적 내려왔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난 이게 좋은데 그 사람은 다른 게 좋다 그러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견적을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나요? 아, 오늘 계약은 못했지만 월요일에 전화 한번 더 해보세요. 아마 합의가 됐을 수도 있어.

사장님 말대로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3197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루 보낸 3604님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보내드립니다. 아, 모건 월렌의 Last Night 신민수님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같이 들을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대학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저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오늘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육아와 일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 계시고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최선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먹일 생각에 불 앞에 있는 제 모습에 한편으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오늘 갑자기 내린 소낙비에 걸어오다가 처음 본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나름 힐링했고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위로받았고요. 조금 더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9788님께 공감의 커피 한 잔 보내드리고요. 위로가 되는 사라 맥락클란의 목소리도 들려드립니다. 에이디아 들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를라 브루니 Stand by Your Man 섬집 아이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9791님이세요. 저희 올케 얘긴데요. 부모님이 모두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려우셔서 부모님 돌봄에 돌쟁이 조카 돌보느라 힘든 상황이거든요. 오늘 오후에 제가 가서 봐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육아일에 지쳤다는 사연 듣고 아 우리 올케도 딱 그 심정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우이가 편하지는 않겠지만 믿고 의지해주는 올케한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연이 읽히지는 않겠지만 왜요? 사연이 읽혀요. 이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9791님 신우이 올케한테는 아마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같은 그런 걸 거예요. 진짜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한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럴 때 내가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는 있어 우리 신우이 아마 올케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9791님께도 오늘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다들 완전 공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에 완전 공감. 아마 말하지 못해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죠?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광고 후에는 우리가 저스트 퀴즈를 풀어볼 거거든요. 준비하고 계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0: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저스트 퀴즈. 금요일에는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갑니다. 8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8월이 가기 전에 풀어야 할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가니까 잘 들으세요. 8월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심은아, 한석규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 남자 주인공 정원과 여자 주인공 달인의 풋풋하고 애잔한 사랑 이야기. 개봉하고 28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들 8월에 영원한 알고리즘으로 남아있죠. 여기서 문제.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남자 주인공 정원 역의 한석규. 영화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1번 초원 사진관, 2번 세종 논술학원, 3번 넘버 3 휴대폰 샵, 4번 쉬리 수족관, 5번 접속 PC방. 오늘은 충무로가 반하고 깐느가 인정하는 고급 시네마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긴 이별에 들어가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 8월의 크리스마스. 남자 주인공 정원 역의 한석규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었나? 1번 한석규는 초원 사진관 사진사였다. 다림의 첫 증명사진을 찍던 그 떨리는 사랑의 전조가 느껴지는 씬, 잊을 수 없지. 2번 정원 씨는 세종 논술학원에서 기역 니은 디귿 가르치던 강사였다. 3번 아니지, 정원 역의 한석규는 누가 우리 폰이 넘버 3래 넘버 2야 하면서 다림 씨한테 폰 팔다 만났다. 4번 정원 씨는 쉬리 수족관의 직원. 여기 쉬리밖에 없어요. 저에게 붕어를 주세요 하면서 둘의 사랑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 5번 한석규는 접속 PC방 직원이었고 다림은 PC방에 라면 먹으러 오는 손님이었다. 한석규 씨가 맡았던 배역 내음이 물씬 나는 복이었죠. 자,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정답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커피 나누겠습니다.

8월에 크리스마스니까 우리도 크리스마스 노래 들었어요. 프란시스 레이의 스노우 플로릭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부블레, 셔나이어 트웨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안드라데이, 스티비 원더, 썸데이 앳 크리스마스 이렇게 겨울 노래 세 곡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한석규 씨가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맡은 역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초원 사진관 사진사였죠. 넘버3에 출연했지만 넘버3 휴대폰샵에서 일 안 했어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 역할 했지만 세종 논술학원 근무 이력 없습니다. 쉬리에 출연했지만 쉬리 수족관에서 근무한 적 없어요. 쉬리 북어 판 적 없습니다. 접속에 출연했지만 접속 PC방에 근무한 적 없어요. 아 근데 영화 접속 촬영지는 CBS인 거 아시죠? CBS A 녹음 스튜디오 나옵니다. 초원사진관에 지금 가봤다는 분들 엄청 많으시고요. 군산에 사시는 분 엄청 많으시고 지금 다 그 퀴즈 푸셨어요. 이거 군산시에 복원해놔서 여기 저도 가봤는데 많이들 들르시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A 스튜디오도 그 안내 표지판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곳은 영화 접속 촬영지입니다. 한석규 씨랑 전도연 씨랑 브로마이드 이런 거 세워놓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옛날에 군산 가고 뭐 며칠 전에 가고 이런 사람 많이 계시지만 오늘 군산 여행 가서 오늘 초원 사진관에 가보신 분 제가 한 분 찾아냈어요. 1448님 오늘 군산 여행 와서 초원 사진관 갔었습니다. 딱 이런 분이 계셔서 이분께 일단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주차감시원 다리미가 피곤해서 사진관 한 켠에 이렇게 앉아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남자 주인공 정원이 말없이 선풍기를 다림 쪽으로 돌려주는 장면 기억하세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같이 쓰면서 다리미가 우산을 정원 쪽으로 기울여서 자기 어깨에 젖는 거 이 장면 기억하세요? 여름이면 생각이 납니다. 그 거리에, 그 골목 귀퉁이 어딘가에 아직 살고 있을 것 같은 정원 씨와 다림 씨 생각이 납니다.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노래 두 곡을 또 듣겠습니다.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3770님 신청하셨고요. 퀸의 Love of My Life 안희영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쿠바 스탱크 더 리즌 노을 신사님께 전해드린 노래 콜드플레이 옐로우 아델 When We Were Young 노영실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퇴근길에 용산역 지나는데 금요일이라 여행 가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누군가는 연인과의 여행을 가는지 밝은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가고요. 다른 누군가는 아이의 신나하는 모습과 함께 기차 타러 가요. 저도 마음은 그들처럼 기차를 타고 떠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하지만 저의 하나뿐인 히어로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윤현수님이시고요. 멜버른으로 혼자 여행 왔어요. 지난 시간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일했던 회사를 놓고 1년이 지났어요. 1년간 생각보다 다른 삶에 수없이 흔들렸는데 어찌어찌 지금까지 왔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립니다. 어떤 삶이 기다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입니다. 현 이모님께서 주셨어요. 잘 해내실 거라 응원을 이만큼 담아서 저희도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오늘 싸운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안 싸우셨잖아요. 0804님이 아침부터 남편이랑 싸우고 가출했어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애기 보고 싶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남편이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해.

해줘서 고마웠네요. 사실 애기 보고 싶어서 들어간 건데. 또 한 분은 저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했어요. 어제 저녁에 남편이랑 말다툼해서 오늘 제가 먼저 남편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문자 남겨요. 4750님. 딱 두 분 싸우셨는데 딱 두 분이 다 화해하셨어요. 주말을 앞두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7시 46분. 0224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도 비 오잖아요. 파리도 흐리고 비가 온대요. 라우브. Paris in the Rain.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3: 오늘 제 생일, 아내와 딸에게 따뜻한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여보,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으로 살고 싶어. 고맙고 사랑한다는 사연을 0829님 주셨네요. 아름다운 금요일 밤. 오늘 끝곡입니다. 스텔라장 라무르 레바게트 파히 들으면서 마칠게요. 이지연 PD, 노경화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살다 보면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죠. 혹시 오늘은 그런 일 없으셨나요? 나중에 만나지 뭐.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자. 나중에 거기 가보자. 그렇게 나중에. 근데 커피가 식듯이요. 나중에 되면 마음도 식을 수 있어요. 만나고 싶었고 가보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시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다면 나중이 아닌 지금이 좋습니다. 노래에도 왜 있잖아.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만나서 지금 얘기하고 그렇게 금요일 저녁이니까 지금 만나는 용기 한번 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정훈이 꽃밭에서 들으셨습니다. 0501번으로 아 속았어요. 장기하 노래가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러고 허를 찔리셨습니다. 그쵸? 에이, 우리 박 PD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배고플 땐 당장 먹어야 되고 보고 싶을 땐 당장 만나야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랑의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 타이밍, 고백할 타이밍이 있는 거고 만나서 그 눈빛을 보내야 할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으로 미루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오늘 전하고 오늘 봐야 할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당장 만나야 됩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이거든요. 이제 나중으로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은 지금이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약속 중에는 행복한 동행 안에서 발맞춰 걷자라는 다짐도 함께 들어있으면 참 좋겠다.

0: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10시까지 함께 할게요. 거기에 듣고 싶은 음악 또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다면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세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관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

우리 선동님이 참 많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하고 최양숙의 가을 편지 정해주셨고요. 7122 번으로도 가을 편지 정해주셔서 오늘은 최양숙님의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예, 장남들 바람과 구름 박진훈님이 참고로 저는 처남입니다 하셨는데 네, 정말 지난번에 그랬죠. 이 가수들 전부 장남들이에요. 알아봤더니 모두 장남들이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의구심이었어요. 8531 번으로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요, 근사한 편지 한 장 받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먼저 써야겠죠. 그렇죠. 아이고 참 현명하십니다. 문자나 카톡이 아닌 손편지가 그리운 계절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수경님은 이대로 여름이 끝나면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미운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나서 마지막 빙수 먹었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 늘 미뤘었는데 빙수 회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잘하셨습니다. 정해주신 곡 제이 래빗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우울한 일이 있을 땐 감정 정화를 해야죠. 경수님 노래로 음악으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정희님은 저의 심신을 달래주는 음악이에요 하셨는데 아이고 다행입니다. 주문한 새 러닝화 도착해서 게시원 하고 있습니다. 명숙님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4652번으로 김성호, 김성호의 회상 청해 주셨고 또 제이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내국의 음악 여러분 신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4561번으로 성년의 날을 맞아서요. 향수랑 장미를 사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아빠 생일이면 어김없이 향수와 꽃바구니를 책임지는 딸이에요. 엄마 없이도 잘 커준 딸이 오늘따라 참 고맙네요. 사랑의 정미. 와, 아빠하고 딸의 그 뭐랄까 아주 끈끈한 부녀의 정? 그게 참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우리 정미님이 너무 고맙네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4561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악뮤의 노래들은요. 가사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고 이경은님. 그래요? 그러면은 비교적 아주 따끈따끈한 곡인데 악뮤의 소문의 낙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도 음미하면서요.

0: 음악에 푹 빠져서 매니큐어 바르고 있는 혜윤님 상상이 되네요. 예쁘게 발라졌나요? 매니큐어가? 김동률 사랑한다 말할까 정해주신 곡 함께 했고요. 동생이 떠난 지 8년째 되는 날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서 가슴이 아려요. 그러시군요. 8117 휴대전화로 김수철 못다핀 꽃 한 송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또 6226번으로 여름옷은 겨울에 사고요. 겨울옷은 여름에 사고요. 이게 바로 아울렛 쇼핑의 철칙이죠. 이 날씨에 애들 롱패딩 사들고 왔습니다. 정말 현명한 쇼핑을 하셨네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아울렛 쇼핑을 저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고 특히 계절 반대로 미리 쇼핑을 하면은 훨씬 이익이죠. 좋은 옷도 많이 고를 수 있고 잘하셨습니다. 또 악묘 소문의 낙원 함께 들으셨어요.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평소 사실 대우님도 그렇고 경수님도 그렇고 이 노래 청해 주시는데 너무 길어서 예, 전해드리기가 쉽진 않았는데 오늘 큰맘 먹고 골랐습니다. 산울림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경숙님 청해 주신 신효범 난 널 사랑해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고희영 감독의 영화 사진의 얼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사진 찍는 거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 행복한 동행 가족들 중에도 뭐 이렇게 꽃 사진이나 하늘 사진이나 그런 거 많이 찍어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서요. 사진의 얼굴, 이 9월 2일 개봉 예정이고요. 60년 동안 10만 컷의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한 일본의 거장이죠. 사진작가 구하바라 시세이의 삶을 다룬 포토멘터리거든요. 이방인의 눈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눈이 아닌 이방인의 눈으로 본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이유로 그가 10만 번 이상의 셔터를 눌러야 했는지 자 구하바라 시세이의 포토멘터리 사진의 얼굴 관심 있는 분들은 살고 있는 지역을 꼭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봉관이 많지가 않아서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첨 되시는 분들은 선물 당첨자란에 올려드릴게요. 샵 9390 50번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사진의 얼굴 아니면 뭐 사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해바라기 지금은 헤어져도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8778 휴대전화로 내가 DJ라면 이 노래는 꼭 틀 것 같아요 하셨어요. 와 고수신데요 고수. 그리고 황만익님 미수님이 비타민 박학기의 노래 청해 주셨고요. 두 예쁜 딸이죠. 승연 정연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장은숙 당신의 첫사랑 4897번으로 청해 주셔서 들었고요. 와 정말 감동이네요. 2493번으로 여동생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내가 기꺼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해약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시장에서 물건 고를 땐 자린고비인데 큰일 앞에선 남편인 저보다 더 큰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정말 감동이에요. 제가 더 우리님 아내분께 고맙고 감사하네요. 참 옆에서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희님이 김해에서 글을 주셨네요. 행복동 만끽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함께 있네요. 청해 주신 곡 준비됐습니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땐 슈프림팀 그리고 브라운 아이디 소울의 영준이 함께했습니다. 그땐 참 그때를 잊지 못해서 오 9460번으로 예전에 샌드이라 불렀던 생과자를 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상투 과자가 뭐지? 이렇게 달깃돈 과자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 그리고 생강 묻은 과자. 아, 생강가루 그거 달고 맛있죠. 바삭바삭 추억을 갉아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그땐 좋았어요. 그리고 에코 행복한 날을 3913번으로 청해 주셨고 연극 중에서 솔게트리오 더 코나 당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아름답다. 내 곡의 음악 함께 하셨고요.

0: 변진섭 숙녀에게가 한참 유행일 때 우리 노정훈님 고등학생이셨군요. 잘 들으셨죠? 또 엄정화 눈동자 0447번으로 와, 이 노래 나온 지 33년이 됐어요. 그렇군요. 임수정 연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자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0: 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아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오늘 끝곡은 8000번 휴대전화로 치매인 아내를 돌보며 눈물 짓는다고 석지훈의 당신은 나의 운명 청해 주신 우리님의 사연입니다. 깊은 사랑에 울고 측은지심에 또 우신대요.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

0: 이벤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내 승용차는 폐차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지구를 다섯 바퀴 넘게 달린다고 합니다.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20만 킬로미터를 넘겨서까지 달리고요. 숫자로만 보면 꽤 먼 거리인데 오랫동안 그 차를 탄 주인에게는 그 거리가 단순히 계기판에 찍힌 숫자만은 아닐 거예요. 거기엔 차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날의 긴장,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 혼자 드라이브할 때의 홀가분함까지. 그래서 오래 탄 차의 마지막 시동을 끄는 순간 지난 시간과 작별하는 기분도 드는 거겠죠. 우리와 꽤 오래 함께했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어요. 아직 한낮의 더위는 남아있지만 오늘 밤은 이 계절과 함께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28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스위스로 드라이브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랫동안 긴 시간 함께했던 차와 작별을 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이게 물건 하나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기분이 든다고들 얘기하시죠. 오래 함께했던 것을 떠나보낸다는 것. 그건 익숙한 물건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쌓여있던 수많은 순간과도 작별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꿈은 가족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오래된 친구, 물건 있으신지 또 궁금해지는 밤이네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숨 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쏴 숨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 실력자 숨 쏴 여기는 숨 실사 이버대 숨 쏴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소양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0: 자연 한알.
2: 현대.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이사 우이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린 곡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꿈음인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니 정겹고 좋네요.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드림칠구님. 얼마 만에 오셨나요? 다들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고 막 십몇 년 만에 오셨다는 분들도 계셔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주 봬요. 허디, 저는 내일 드디어 가족끼리 충북 영동 포도축제에 갑니다. 가서 포도 밟기 체험하고 포도도 사고 콘서트도 즐겁게 보고 오려고요. 아, 그렇군요. 네, 포도축제라는구나.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세훈님. 그런가 하면 1378번으로는 사직구장 가려고 부산 여행 왔는데 우천 취소인 거 있죠. 그래서 플랜 B로 부산 여기저기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저녁 먹고 숙소에서 쉬고 있어요. 세 번째 부산 여행인데 야구랑은 인연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워요. 꿈음으로 아쉬움을 달래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플랜 B도 즐겁게 잘 즐기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831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마야의 노래 나를 외치다.

명단의 여행자. 그날그날 잡힌 것들이 좌판에 오르고 제철을 맞은 생선 이름이 주변 식당의 간판과 차림표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멀리 충남 서천에서 전어랑 꽃게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벌써 전어와 꽃게라니. 그래서 오늘은 여름의 끝맛과 가을의 첫맛이 만나는 중인 충남 서천의 홍원항으로 발을 내디뎌 봅니다. 홍원항은 서천에서도 서해와 맞닿은 서면에 자리한 작은 항구예요. 이 무렵 이곳에선 자연산 전어와 꽃게 축제가 한창입니다. 갓 잡아 올린 전어를 회로 썰고 불판 위에 노릇노릇 구워내고 새콤달콤 양념에 채소와 함께 무쳐내기도 하죠. 전어 굽는 냄새가 바닷바람을 타고 번지니 항구를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겠네요. 꽃게도 제철을 맞아 속이 꽉 차올랐습니다. 커다란 냄비 안에서 벌겋게 익은 꽃게와 국물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김을 보고 있으면 뜨거운 음식이 다시 반가워질 계절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해요. 홍원항은 이름난 항구들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비교적 적어서 어선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라 합니다.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을 지나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방파제를 따라가면 그 끝에서 항구를 지키는 등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오가는 배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들, 하루의 일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배들도 저 불빛을 보는 순간 긴장을 조금 내려놓을 겁니다. 홍원항에서 멀지 않은 곳엔 춘장대 해수욕장도 있어요. 한여름엔 피서객들로 북적였던 해변이지만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모래사장에도 한결 느슨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해송과 아카시아 숲이 어우러진 바닷가에서니 잔잔한 서해의 물결 위로 늦여름의 햇빛이 잘게 부서지네요. 생각해보면 계절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떠나지 않죠. 바람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제철 음식 하나를 슬쩍 내놓으면서 다음 계절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냅니다. 전어 굽는 냄새와 꽃게탕의 뜨거운 김, 한결 한산해진 바닷가와 길어진 저녁 그림자 속에서 여름은 그렇게 천천히 뒷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번 한 주도 뜨거웠던 올 여름도 잘 지나오셨습니다.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늦여름의 바람과 또 가을의 별미가 만나는 중인 충남 서천의 홍원항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두 번째 달이었습니다. 바다를 꿈꾸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하늘곰님이 청해주신 태사자의 타임, 그리고 팀의 별, 쿨의 노래 작은 기다림 세 곡 전해드렸네요.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0: 열건적이는 일신파이어닷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0: 가득 채워진 아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S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 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 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0: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잭슨 폴락이 살아있던 1950년대 미국의 한 명문 여자대학교에는 새로운 미술사 교수 캐서린이 부임합니다.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이 정답이던 시대에 자유로운 그녀의 수업 방식은 곧 난관에 부딪히죠. 사회가 정해놓은 그대로 학생들은 현모양처가 여성의 목적지라고 믿고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달 외운 미술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그림은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다면 이건 미술인가요? 아닌가요? 난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싶었어요. 지도자의 부인이 아니라. 틀을 깨는 질문이 나의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용기를 내어 벽을 넘어서도 좋고 흔들리는 채로 서서히 변하는 유연함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고이지 않고 흘러서 스스로 선택한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줄리아 로버츠 또 커스틴 던스트 주연의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이야기로 시작해봤어요. 195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이런 예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을 다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아니라고 하면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매 시대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랬겠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처음 살면서 누구나 그렇듯 이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 들었듯이 이런 질문이 나에게 왔을 때 나도 순간 얼어버리고 이렇게 반감이 들고 왜냐면 살던 대로 살아온 거에서 내가 아니라는 그런 타격을 딱 받았을 때 뭔가 누군가 공격하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왜 변화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또 나만 변화하는 거 아닌가? 내가 소수인 게 아닌가? 라고 할 때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에서는 결국 모든 학생이 캐서린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진 않아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네. 유리님, 저는 장애물을 못 넘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안절부절한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가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잘 설명할 자신은 지금 없지만 그 소주전쟁이라는 영화 보면서도 그 유해진 씨랑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옛날 시대 나라가 나고 조국이 나이던 그 시대의 그 남자 어른들과 가장과 가장으로서 살지만 그 기업이 나고 나라가 나인 그 주인공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그때 그런 순간순간도 많은 것을 영화에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잘 얘기하고 싶지만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고? 저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라면서 불안감이 밀려들 때 맞다. 이재훈님이 거기서 또 나오셨었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훌륭한 배우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훈님.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네. 네. 변화는 무섭고 두려워요.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어제 쉐리댄스를 보셨다고 오채법칙님이 그래서 더 반가운 OST라고 하셨네요. 옆 사람한테 손 내밀어야 할 것 같죠? 쉐리 하면서 영화 쉐리댄스 중에서 오누키 타이코 쉐리댄스 네, 2004년에 스토리를 살짝 각색한 버전으로 리메이크돼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리처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수잔 서랜든 모르셨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수호 마사유키 감독의 쉐리댄스와는 아무래도 정서가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메이크는 원래 원작이랑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니까 그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내 안에 모든 것 앙브라스 무아 나에게 키스해줘 나에게 입 맞춰줘 였습니다. 네. 벌써 배고프신가요? 청개구리님 강짱언니 먹었던 제가 최근에 송은이 씨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히츠마보시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배고프네요. 네네. 전 아침에 운동하고 왔거든요. 네, 장어 덮밥 같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오지은님이 먹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4등분으로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그거를 4등분으로 이렇게 장어 덮밥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4등분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해서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요것저것 준 거 이렇게 와사비랑 이렇게 얹어서 먹고 하나는 거기다가 그 차 오차지게처럼 차를 부어 먹고 마지막은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으로 먹어라. 이렇게 4등분해서 먹으라고 오지은님이 꿀팁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귀엽죠. 이렇게 4등분해서 골고루 먹어보는 거. 왜 이렇게 한상 차림 주면서 뭐 이렇게 김가루 무슨 가루 뭐 이렇게 와사비 이렇게 주면 뭐 이거 언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아 요만큼은 이렇게 먹고 요만큼은 그냥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3등분 하면 안 되나요? 아 뭐 2등분 하셔도 되고 뭐 1등분 하셔서 몰아주게 하셔도 되죠. 네. 1980CCC님 강희님 저 내년 2월 본업 시작하기 전까지 네 새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평일 11시에 생방 못 들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동안 거의 매일 출석했는데 아쉽지만 주말에 꼭 챙겨 듣고 응원할게요 하셨네요. 주말반으로 가시는 거예요? 생방 못 듣지만 가끔 야간에 접속하신다면 맞나요? 저 요새 가끔 새벽에 야간 접속해서 채팅방 들른 적 있거든요. 거기서 뵈면 되죠. 네, 오 카르페디엠 16님, 네 조원생님,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그 레인보우 게시판에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처음에 오실 때 뻔뻔하게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에 무시하고 내 얘기 계속 하시면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거든요. 매일매일 오셨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쉬워하시고 하시네요. 저도 원생님이 지금 매일 오셔서 아쉬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또 이 노래 오늘 나오나요? 쇼퍼스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스콧 매튜 랭귀지 이어서 미비포유 중에서 에드 시런 포토그래프

대체불가님, 참 노래가 좋네요. 물결 4개 해주셨네요. 대체불가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최근에. 그쵸? 네, 노래 들을 때마다 Me Before You 봐야 하는데, 봐야 하는데 하는 중 짱바님. 네, 언제든 보면 되죠. 네. 옛날 영화도 이제 처음 보고, 그쵸? 또 요즘 영화도 보고. 7252님, 우리 이쁜 강디님 영화음악 들으려고 부랴부랴 점심시간 맞춰요. 오늘 17분 지각, 고객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지금 이 음악은 딱 강디님이랑 비슷. 인생의 언니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요. 네. 가로 열고 속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2144님, 최근, 오늘 처음 문자 주셨어요. 최강희님, 저는 55년생인데 매일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프레스트님, 추석 선물 미리 주문하느라 정신없어서 늦은 출석합니다. 오자마자 귀가 열리는 음악 고마워요. 와, 너무 보람이 있어요. 라디오 DJ로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이에요.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연대

얘기예요. 요즘 홍보 열심히 하던데. 네. 영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의 얼굴 예매권도 드립니다. 사진으로 한반도의 현대사를 기록한 포토 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사연 하나 소개하고 음악 들을게요. 신청곡이고요. 3408님 녹음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딸 이대 대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에 뜻이 없는 줄 알고 많이 속상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공부 결심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도 흐뭇했었는데 결실을 맺게 돼 너무 기쁩니다. 울 딸 시원아, 너의 멋진 모습이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엄만 너의 모든 걸 응원해. 저 녹음할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 Let the River Run 신청하셔서 띄웁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입니다. 네, 들으신 곡은 세인트 엘머의 열정 중에서 존파, 세인트 엘머스 파이어였습니다. 워킹걸, 칼리 사이먼, 렛더 리버런 그 전에 들으셨는데 두 곡 참 잘 어울렸나요? 네, 하나는 사회초년생이 열심히 일한 모습과 또 그 세인트 엘모의 열정, 그런 일하는 그 사회생들의 모습들, 그런 그 어우러짐 어떠셨나요? 네, 네. 네. 아, 음악을 듣는 중간에 5413님.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첫 방송부터 계속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드려요. 아, 무슨 문장가 하고 봤어요. 강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1년도 못하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긴장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또 그만두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네요.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웬걸요. 이번 개편 이후로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5413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방송까지 찾게 되고요.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강희님 오래오래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막 뭉클한데요? 네. 네. 알면서 왜 계속했느냐. 아, 제가 막 우겨서 계속한 건 아니고 저는 1년이 아니라 그 1년을 봐주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운명처럼 하게 됐고 또 함부로 관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한 거는 맞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또 사랑하는 마음도 맞고 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청취율도 많이 좋게 나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신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제목처럼 많이 희망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자 주신 5413님 같은 분들의 이 마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까요? 선물 드려도 될까요? 네. 모바일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따뜻한 커피 한 잔 해주세요. 7510님, 첫사랑은 실패한다고 하죠? 97년에 영화 접속을 봤는데 영화 안에서 유니땡으로 PC통신을 하고 결말에 주인공이 만났는데 저도 그 PC통신으로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났어요. 진짜요? 신기해요. 그럼 지금 결혼하신 건가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사라보네요. 러버스 콘체르토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듣겠습니다.

0: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농당곰님, 요즘은 너무 편하게 잘하셔서 예전에 긴장하시던 때는 기억도 잘 안 나는 먼 옛날 같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영화를 하는데요. 영화에는 이런 기분 느끼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꿀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오늘 끝곡입니다. 0224님 신청곡, 영화 바흐다드 카페 중에서 제베타 스틸 콜린요입니다. 이거 들으시고 저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땐 미루기 쉽지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미뤄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 처리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드민 나이트라고 하죠. 밀린 일 처리의 밤, 숙제 정산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페나 스터디룸, 친구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모여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고 각자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혼자선 못하던 일이 함께하면 잘 될까요? 타인의 존재가 일에 대한 가벼운 긴장감과 책임감을 만들어주고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여줘서 행동으로 옮기기 쉽다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를 정리한다는 매력이 있죠. 여럿이 모일 필요 없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온라인으로만 연결돼 있어도 되는데요. 혼자서는 넘기 힘든 심리적 장벽을 함께라는 힘으로 낮춰주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시작해 줄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오프닝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속으로 살짝 뜨끔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다. 맞아요. 이게 혼자 하기가 엄두가 안 나거나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더디잖아요. 근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아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중간중간에 아들이 아빠 이렇게 한다며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뜨끔뜨끔 하면서 해야 되는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걸어놓긴 했는데 오늘 얘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감튀 모임 같은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냥 같이 앉아서 감자튀김 한 봉지 놓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뭐 미뤄둔 일 같은 것도 하고 아무 얘기나 그냥 편하게 하고. 그러게 보면은 라디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듣고 음악을 즐긴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힘이 되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2장조 안단티노 콘 모토 필립 앙트르몽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제가 오프닝에 이제 어드민 나이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나와 있잖아요. 애드민, 어둠 인 나이트가 아니고 애드민 나이트. 그러니까 애드민. ADMIN. 예, 그렇습니다. 어둠 인 나이트 아닙니다. 제가 좀 발음을 좀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사과드리면서 음악 들으시죠.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 별은 빛나건만 요나스 카우프만 마르코 아르밀리아토 지휘 프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테너 요나스 카프만 마르코 아밀리아토 지휘의 프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지하철을 타도 길을 걸어도 카페 창가에 앉아도 비슷한 풍경과 마주친다. 학생도 화면을 본다. 직장인도 본다. 은퇴한 노인도 본다. 잠깐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시간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뉴스가 몰려오고 문자가 찍히고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성공을 자랑하며 누군가는 화를 낸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몸은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 예전에도 사람들은 바쁘게 살았다. 그래도 농경사회에서는 해가 지면 일이 대체로 끝났다. 산업사회에도 출근과 퇴근이라는 경계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스마트폰에는 밤이 없다. SNS에도 퇴근이 없다. AI는 더 빠르다. 예전 같으면 며칠, 몇 주 걸렸을 일을 몇 초, 몇 분 안에 해낸다. 속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까지 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답답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 누군가의 말을 오래 듣기도 힘들다. 나는 요즘 전 세계적인 조급함과 과각성, 번아웃을 보면서 신경계가 24시간 켜져 있는 상태를 떠올린다. 불안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마음이 급해지면 몸이 굳고 숨이 짧아진다.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인다. 그러다 작은 말 하나에도 날카로워진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많은 현대인은 성격이 급하거나 나빠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너무 오래 과열돼 있다. 세상의 속도를 다시 늦추기는 어렵다. AI는 더 빨라질 것이고 들어오는 정보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는 능력은 그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가끔 화면을 내려놓는 것, 숨을 천천히 내쉬고 몸의 긴장을 푸는 것, 스스로 신체 건강을 가꾸듯 내 자율신경계의 과각성을 스스로 식혀주는 능력을 찾아야 한다. 각종 명상이나 호흡, 뇌과학에 근거한 신경계 조절법, 마음을 다스리는 테라피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생존 본능일 것이다. 길을 걷다 신호등 앞에 선다. 습관처럼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려다가 손을 멈추고 다시 넣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냥 푸른 하늘을 보고 서 있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피에르 프루니의 첼로, 라마르 크로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조선일보에 실린 정신건강 전문 매체 마음건강길의 대표 함영준의 글에서 사람들이 나빠진 걸까, 신경계가 오래 과열된 탓일까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휴대전화 평소에 많이들 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가끔 이제 뭐 공연을 하러 가거나 할 때 그냥 타면 모두, 그러니까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아무도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창밖을 본다던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정말. 아,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전엔 그랬잖아요. 편지.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빨라졌죠. 예전엔 편지를 쓰고 보내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기다림에 그 마음들이 있었고, 또 여행도 그렇죠.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막 가보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곳의 풍경과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정보가 있는데, 이제 여행이라는 건 아, 내가 사진으로 본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러 가는 느낌도 이제는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처음 본 광경을 보는 이런 느낌들을 이미 화면으로 먼저 뺏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잠시 끊어내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빨라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에 내 마음까지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걷고 바로 답하지 않고

있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죠. 작은 멈춤이 많이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곡 들을까요? 꽃마리님이 신청하셨어요. 셀린 디옹, 안드레아 보첼리의 기도, The Prayer.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들으시죠.

The Prayer 들으셨습니다. 아, 지금 아주 네팔에 큰 일이 났는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더 악화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1812님께서 출근길에 커피를 사려고 카페에 들렀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 한 분이 화면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다가 혹시 사용 방법을 모르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함께 봐드릴까요?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아니, 나 뭐 먹을지 고민하는 건데. 아, 그러셨구나. 혼자 너무 앞서갔구나. 그렇게 조금 쭈그레진 아침이었습니다. 네. 아, 이런 일이 참 많죠. 이제 근데 처음 키오스크 나왔을 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다들 익숙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오스크 앞에서 이거 메뉴 안 고르셨으면 좋겠어. 메뉴 다 고르신 다음에 키오스크에서 신청만 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거기서 그럼 뒤에 줄이 엄청 서 있거든요.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2734님. 일주일간 박스타님 진행 잘 들었습니다. 몰래 듣긴 했지만 하루를 시작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내일 박스타님 연극 마지막 날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연습부터 고생 많으셨고 막공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공연했고 이제 내일 저의 이제 마지막 공연이 되겠네요. 본 공연은 일요일에 끝나지만 저는 토요일에 끝납니다. 고맙습니다. 2734님. 음악 들으실게요. 존 필드, 녹턴 1번, 이플랫 장조, 몰터 모데라토, 존 오커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존 필드의 녹턴 1번 E플랫 장조 몰터 모데라토 존 오커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슈가정님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니 나에게 뜨거운 커피와 소금빵을 먹으며 듣습니다. 오늘 금요일 소금빵집에 줄 서서 기다려서 많이 사왔어요. 주변 분들과 나눠 먹으려고요. 얼마나 향이 좋은지요. 나눠 먹으니 기분도 좋네요. 아, 소금빵에 사실 관심 없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느낌이 전해지니까 괜히 저도 먹고 싶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7396님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인데 일부러 일 마치고 브런치 먹고 나면 원고지 묶은 것 들고 도서관에 갑니다. 각자 보는 책 하는 일은 다르지만 경쟁심이 생겨요. 아, 그러시군요. 아, 이게 원고지 묶은 것을 들고 도서관에. 아,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래서 공부하러 이렇게 카페에도 가시고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그 카페 적정 소음이 또 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괜히 카페에 가서 또 책 읽는 이 느낌을 내가 상상해보면 괜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커피에 책과 뭔가 여유 있는 어떤 삶의 이미지. 네, 저도 가끔 그런 허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 중에 데보라의 테마, 요요마의 첼로와 엔니오 모리코네의 지휘로 로마 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 중 데보라의 테마, 요요마의 첼로, 엔요 모리코네의 지휘, 로마 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들으시죠.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 엘가의 변덕스러운 여자,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엘가의 변덕스러운 여자,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퍼플 오드리님,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2121님께서, 권영님 반갑습니다. 8월 28일 오늘은 제 생일이자 부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매년 신랑의 귀한 생일 밥상을 받으며 첫 마음을 기억하고 부부된 하나됨에 감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축하를 나눌 수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여보, 올해도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어서 참 고마워요. 당신이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아당에서 함께 축하받고 싶어요. 함께 축하해 주실 건가요?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당 식구분들께서도 많이 축하해 주실 거죠? 네. 사진 같이 올려주셨는데, 와, 이게, 와, 저기 반찬이 무화과하고 전복, 계란말이, 아,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당근으로 이 솜씨를 좀 부리신 것 같은데요. 약간 요리사처럼, 아, 정말 맛있는 생일상 근사하게 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2121님 문자 소개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 나은선님께서 10일 전에 생일이셨는데 남편분께서 골프를 가셨다고 하네요. 부럽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님께서 어머 오늘이 내 생일이었네요.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셨네. 아니 오늘 생일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본인 생일을. 아 너무 바쁘시게 사시나 보네요. 자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제 생일 이제 오늘 축하하시죠. 알게 됐으니까요. 1부 끝곡으로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스러운 아리아와 무곡 중 이탈리아나 클라우디아 시몬의 지휘하는 이 솔리스트 베네티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현준 작곡의 청산에 살리라, 테너 최승원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형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김광현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죠. 9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초대합니다. 이탐구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홍진호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2021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라흐마니노프의 24개의 전주곡 전곡을 들려줍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중 춤의 얼굴들 공연에 초대합니다. 라벨의 현악 4중주 F장조, 드볼작의 피아노 3중주 둠키 등을 연주하죠. 9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아벨 쿼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크라이슬러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편주곡 미샤 엘만의 바이올린, 요제프 자이거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6205님, 권영 배우님 때문에 뮤지컬에 입덕했는데 이제는 클래식에 입문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9월 3일까지 하지만 6205님은 계속 아당에서 클래식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434님, 이번 주는 계속 바빠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오늘도 반찬 만들어 딸네 집 가는 차 안에서 열심히 들으며 갈게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인데 못 들으셨어요? 남은 시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7434님. 네. 8410님, 음악을 듣고 있자면 전 클래식을 모르지만 예술의 전당 로얄석에 앉아 분위기 있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짱짱입니다. 감사해요, 권영님. 아, 예술의 전당 로얄석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 것도 참 근사하지만 무엇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어떠한 자세든 상관없이 정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음악을 듣는 게 또 가장 좋을 수 있겠죠. 네. 다들 그렇게 편안하게 듣고 계시죠? 그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막스 브로 스코틀랜드 환상곡 3악장 안단테 소스텐토,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로리 맥도날드 지휘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 막스 브루 스코틀랜드 환상곡 3악장이 아니라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중 3악장 매우 생기있게 나탈리아 구트만의 첼로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최명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최명희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다시 노래를 불러봐야겠다는 생각에 문화센터 가곡반에 등록하고 첫 수업 때 배우며 부른 곡입니다. 노래를 다시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시니어 합창단의 악기 부분으로 동참하게 되면서부터죠. 그곳 회원님들의 연령이 60대부터 90세까지 다양했는데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젊은이들 못지않고 허리가 구부정하신 분 한 분 없이 모두 꼿꼿하셨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 거의 없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

모습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노래하면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노래를 부를 때 복식 호흡을 하고 허리도 반듯하게 펴게 되니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가곡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취미로 합창단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노래를 하지 않았더니 음치가 따로 없더군요. 첫 수업 땐 음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정도 맞지 않고 호흡도 짧고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잘 부르고 싶은데 마음 같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성대를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첫 수업 때를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해서 음치 탈출해보려고 합니다.

조동화 시 윤학준 곡 나 하나 꽃 피어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럼 최명희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섬집 아기 과수원길 기찻길 옆 이 노래들도 시니어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곡들입니다. 당시 이 곡들이 전국 실버 동요 합창제 참가곡이었는데요. 준비하는 동안 시니어 회원님들의 열정과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행복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들이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때의 순간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면서 즐거운 마음이 저절로 생긴답니다.

박화목 작시, 김공선 작곡의 과수원길, 구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그럼 최명희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아코디언은 흘러간 가요나 트로트를 주로 연주하는 악기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클래식 음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코디언 연주회를 갔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클래식부터 트로트, 영화음악, 재즈까지 들려줘서 너무 멋진 연주를 듣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곡 해석도 다양했고 편곡도 멋지게 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듣고 직접 참여도 하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봉조 작곡 꽃밭에서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의 사연에 채택되신

최명희님께는 지니 더 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음악 들으시죠. 슈베르트 즉흥곡 G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9 티모페이 독슈첼의 트럼펫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G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899 티모페이 독슈체르의 트럼펫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 8124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1악장 모데라토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주의 곁에 거하길 원합니다. 돌보시며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지금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김성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 전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525장 찬송 돌아와 돌아와 신주련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강무림의 찬양으로 듣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성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황유리 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찬양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종 상태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티벳 지역에서 또 댐이 붕괴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많은 분들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라신님, 하나님, 네팔 빙하호수 홍수를 입은 곳에 위로와 도움 되어주소서. 지구 온난화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게 하소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꽃마리님께서도 네팔을 위한 기도 잊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일인 거죠. 이 지구 온난화의 재앙이라는 말씀이 딱 맞네요. 김포 한강인님 샬롬 하고 인사 건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님 처음 글 주셨네요. 매일 아침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도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6712번 박권사님 손자 하빈이가 가와사키 병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로 후유증 없이 치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단명이 나왔으니까 이제 잘 치료받는 일만 남은 거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곡 함께 하고요. 이어서 신예숙님, 길다면 긴 리모델링 끝나고 입주 청소날입니다. 마침 아들 생일이라서 오늘 집 구경도 할 겸 엄마가 흰쌀밥에 미역국 끓여 놓을 테니 오라고 했네요. 아, 수고하셨네요. 이 집 리모델링 마치신 것도 또 아드님의 생일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수영의 곡을 청해 주셔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꽃마리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신청곡을 남겨주셨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의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 가면 여기 예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우리 외손자들 잘 학교 생활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최혜선님이 정해주신 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강성식의 음성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29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은 형제와 연합함이 아름답다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최선의 대처는 화목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갑니다. 지체로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돕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불의한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서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오히려 불의한 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긴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존귀함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모욕과 불의, 폭력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고 대적자들과 화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 법정에서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화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이현주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서울 모태탑 장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흠도 없고 이기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카멜레온님, 샬롬,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 할배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간만에 휴가 내고 제주도 여행 가는데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저도 제주도에 여행을 갈 때마다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비 오는 제주도 저는 참 좋던데요. 잘 다녀오십시오. 꽁아맘님께서는 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뮤지컬과에 재학 중인데 오는 월요일이군요. 8월 31일에 2학기 학교 공연 오디션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습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행복한 오디션 준비하고 공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보내주셨어요. 뮤지컬 과면은 노래 엄청 잘하겠는데요. 꽁아맘님의 이 기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우리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꼼지랑님, 언제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면 듣고 싶고 들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입니다. 오늘 듣고 싶어요. 청해 주신 곡 동방현주의 사명 보내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새 힘얻습니다.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어집니다. 주리, 박효환, 유은성, 김민균 함께 했어요. 안성진의 찬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셨음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인간의 발명이나 연구나 깊은 생각의 공로로 돌릴 수도 없다. 그 지식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앞에 친히 주께서 오셨습니다.

늘 시원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부산 사는 언니들이 강원도 횡성에 막내 동생 보러 와서 같이 남이섬에서 일박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들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함께 들으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은혜의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에는 이명성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명성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서울

0: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3: 자연한 날.
4: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교인 수가 많지 않아서 특송을 하게 되면 전교인이 함께 하거든요. 이번에 하는 곡이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 연습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늘 소리 콰이어의 찬양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프랑스 상류사회의 위선을 꼬집은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에 등장하는 캉캉은 파리의 화려한 밤무대와 무도회장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춤곡입니다.

0: 친절하고 다정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식탁을 차리다 보면 밥도 놓고 반찬도 놓고 물컵까지 다 챙겼는데 정작 수저 하나가 빠져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께 빠졌나 살펴보면 대개 밥상을 차린 분들의 것이죠. 식구들 것부터 챙기다 보니 정작 자기 몫은 깜빡한 겁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늘 좋은 것을 양보하는 사람. 이제야 생각해보니 한 주 동안 우리는 그런 배려 속에서 살았던 것도 같아요. 오늘은 이런 다정함을 먼저 챙기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주말이니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착해지는 곡이에요. Precious Jewel, 예수께서 오실 때였습니다. 함께 흐른 찬송은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8월 29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셨어요.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이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음악 FM, 표준 FM, 조이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눌러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Onward Christian Soldier,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오늘부터 마라톤 연습을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나올 땐 어두웠는데 지금은 환하고 비까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전부터 운동하면서 들었던 아침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뛰고 있네요. 미나님 음성은 여전히 변함없이 차분하고 좋습니다. 6539님,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반갑고 환영합니다. 아침 운동을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제 목소리에 이제 아침 운동하시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그 부족한 부분을 찬송으로 채워드렸어요. 에너지 가득한 곡들, Better Hi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었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연구자이자 냄새 실험소 소장인 앤드루 브라브닉스 박사는 1985년 후각의 표준화를 위해서 냄새를 표현하는 146가지 표준 형용사를 발표했습니다. 20세기 과학계는 인간이 약 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4년 미국 록펠러 대학 연구팀은 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인간이 1조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저마다 고유한 체취가 있고 사람이 지나간 자리엔 그 흔적이 남습니다. 이걸 취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취문은 어떠해야 할까요? 거룩하고 존경할 만하며 사랑과 겸손, 이타심과 동정심이 배어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영적 향기를 남기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취문이 그 반대라면 향기가 아닌 악취가 되고 말겠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덧입어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향기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향기로운 이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 귀에 익숙한 곡들, In moments like this, 이와 같은 때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0737 뒷자리 쓰시는 분은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침 산책을 나서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를 듣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어폰이 순간 빠져 스피커음이 갑자기 외부로 퍼져나간 순간 당황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시니어 몇 분께서 음악이 너무 좋다고들 하셨어요.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CBS 방송이고 아침 6시 시작하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라는 설명도 같이 들으셨겠죠? 고맙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이제 내가 듣던 음악 또 내가 듣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크게 이제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하는데 좋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 다행입니다. 누가 듣더라도 또 좋은 곡, 누가 듣더라도 다 아는 감동의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파페라 가수예요. 헤인리 웨스튼나가 부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도 와 주실 거죠?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집니다. 2부. 덥고 뜨겁고 습하고

힘들었던 여름이지만 시간은 흘러 흘러 또 이제 8월에 거의 끝자락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이번 여름은 어떠셨을까? 영화 맘마미아 삽입곡 가운데 Our Last Summer 들으면서 1부 닫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0: 있습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여름에 수박 한 통 사다 놓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두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좀 이따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이미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일은 그 전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를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처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막 들뜨죠. 설레는 기다림은 행복을 미리 꺼내 쓰는 시간이래요. 이번 주 주말은 기다림마저 즐거운 시간들로 꽉 채우길 바랄게요.

0: 8월 29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은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였습니다. 황금배련님, 부지런히 지방 행사 위해서 떠날 준비하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겨울아이님은 원래 늦잠 자는 날이라 주디 라디오 못 듣는데 건강검진 날이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건강검진하는 날은 시험 보는 것처럼 떨리잖아요. 괜히 잘못한 것 같고. 별 문제 없이 잘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면서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 출발합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이글스의 Take It Easy 7879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타미 제임스의 Three Times in Love 옥순이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대와여는 아침을 모닝콜로 설정해두고 듣는 주디스들 많잖아요. 장기영님 수원의 그여와 모닝콜족입니다 하셨어요. 직업훈련학원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여유롭게 듣는 주말입니다. 게이트님은 어제 남편과 오디세이 보셨다고, 저는 너무 몰입해서 보느라 머리가 띵했고요. 남편은 다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봐도 좀 온도차가 있을 수 있죠. 오디세이, 그쵸. 완전히 몰입하면 조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스펙터클하긴 하죠. 주말에 영화 뭐 볼까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 고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802님 신청하셨어요. New Kids on the Block의 You Got It, 그리고 MC 해머예요. You Can Touch This.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 그리고 그 전에 올리비아의 Close to You는 골목대장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예강 아빠님께서 주디 28년여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제주도로 이직합니다. 제주도로 가는 대안인데요. 주디의 라디오를 들으며 가니 헐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작은 응원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예강 아빠님은 예전에 제가 12시에 만납시다 할 때부터 저를 기억해 주고 계세요. 같은 스튜디오거든요. 같은 스튜디오에서 한 15년, 16년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강 아빠님은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상황도 조금 변해가고 있지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응원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은 스튜디오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예강 아빠님을 응원해 드릴 거라는 말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고래 신청하셨는데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생활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카니발의 거위의 꿈까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고래,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 시작하시는 예강 아빠님께 응원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뒤로 카니발의 거위의 꿈 함께 하셨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입니다. 드보라 6일님 3명이서 1박 2일 속초 다녀왔어요. 진짜 몇 년 만인지 항아리 물에 먹고 황태포 김 아바이 순대도 샀습니다. 울산 바위도 보고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회원장님은 주말 아침 해남으로 떠나신다고 모두들 즐 주말 보내세요 하셨고요. 2141님 다들 놀러간다 하지만 전 지난주 내내 10시까지 야근하고 오늘도 출근합니다. 좋은 음악과 주디의 목소리로 힐링하면서 출근 중입니다. 그거 아시죠? 라디오에 놀러간다는 사연 소개해드리면 아유 다 놀러가고 나만이라는구나 싶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2141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식사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음악 전해드립니다. 찰리 푸스 셀레나 고메즈의 We Don't Talk Anymore.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마치고요.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0: 아기로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월 29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부 첫 곡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파이터, 네이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알제니스님, 올해 준비한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을 하루 늦게 신청해서 주차가 되지 않는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아침 일찍 서둘러 살짝 피곤하지만 기차 안에서 이렇게 또 라디오 듣는 재미가 있네요. 올해 준비한 시험이라고 하시니까 왠지 더 많이 떨고 계실 것 같아서 잘 보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시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름 잘 쓰는 거. 이름만 잘 쓰면 우리 알제니스님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외쳐드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비틀즈의 걸, 블링크의 키스 미,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토요일 2부 듣고 계세요. 6069님, 이 시간에는 주디랑 같이 늘 산행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짝꿍이 삐쳐서 저 혼자서 청소 세탁기 돌리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주디, 지금은 진행 잘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제 좀 괜찮죠? 처음에는 좀 위태위태했죠. 저 너무 많이 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이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주디스가 믿어주고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서 이제는 네 진짜 내 집처럼 좀 편안한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근데 왜 싸우셨어요? 왜 삐쳤을까? 이렇게 또 마음이 복잡할 때는 청소, 세탁기 이런 집안일도 꽤 도움이 됩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아침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산타나 피처링 프로덕트 GMB 마리아 마리아 준비했고요. 브루노 말스의 리스키 롤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 0849님 신청곡이었고요. 케샤의 틱톡 그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후리지아님 음악이 너무 좋아요. 뛰는데 그냥 발이 막 움직이네요. 주디 감사합니다. 정동님은 아침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혼자 듣는데 좋아요. 요새 꽤나 힘든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세요. 7005님, 주디 아들 민준이 치과 가는 날입니다. 교정장치 빼고 보조장치 하러 가는데요. 엄청 오래 걸리는데 민준이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 장치를 빼고 하는 게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대기가 오래 걸릴까요? 저도 요즘 교정치과 아이 때문에 다니는데 와, 사람이 요즘 아이들은 모두가 교정을 하나 싶게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약을 하고 가도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대기시간이 길까 장치 요 바꾸는 시간이 길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준이 교정 잘해서 또 예쁜 치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김건모의 사랑의 8187님 신청곡 준비했고요.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도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김건모 사랑해 8187님 신청곡이었고요.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들으셨어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입니다. 5777님 피부샵 운영하는

근데요, 손님 기다리면서 주디 목소리 들으면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답니다. 이렇게 주디 목소리에 피로가 사라져요 하는 사연을 보면 저도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감사해요. 아, 7501님 거의 1년 만에 웨이브 펌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 나오면 다른 미용실 가서 다시 돈 주고 바꿨는데 반백 주부가 되다 보니 그 돈도 아깝고 누가 날 보나 싶어서 그냥 있네요. 금방 풀리겠죠? 제발 풀려라. 반곱슬이신가요? 직모신가요? 그거에 따라서 또 파마머리 풀리는 기간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머리가 자라고 파마가 풀리는 그 시간이 빠르지 않아도 우리 눈이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도 또 금방 괜찮네? 뭐? 오, 괜찮네? 익숙하네? 이렇게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8255님 신청곡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와 넬리 퍼타도의 콴도 콴도 콴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

0: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이수원님 신청하신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으면서 안녕이라고 말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1: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1: 홈픽!
9: 홈픽!
1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